0: 민족마다 자체로 창작한 친근한 멜로디가 있습니다. 여러 민족의 정서를 노래로 느껴봅니다.
1: 민족의 멜로디 프로 시간입니다. 오늘 민족의 멜로디 첫 곡으로 조선족 노래 민속놀이 좋을 시구를 보내드립니다.

여러분께서는 중앙방송 전국 조소로방송 민족의 멜로디 프로를 듣고 계십니다. 중화민족 공동체의식을 바탕으로 신시대 여러 민족 간의 문화융합은 날로 강화되고 있습니다. 민족의 멜로디, 여러분과 함께 노래를 통해 우리나라 다양한 민족의 정서를 느껴보고 공감대를 확대해갑니다.

0: 21.3126657%, 21.3126651%, 21.3126587%.
1: 이 퍼센트수는 이미 멸종된 멸종위기종 비례입니다. 현재 매일 지구상에서 150가지 물종이 소멸되고 있고 생물종의 27%가 멸종위기에 처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근대에 들어서 멸종 속도가 자연 상태보다 1000배나 빨라졌습니다.
0: 21.3126671%, 21.3126675%.
1: 생물 멸종 계량기가 계속 돌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속히 정지 버튼을 눌러주지 않는다면 머지않아 인류도 계량기 속 멸종 수치로 기록될 것입니다.
2: 이어서 몽골족 노래를 보내드립니다. 들으실 노래는 동귀정.

0: 몽골족 노래입니다. 들으실 노래는 어머니.
1: 일루를 하라란 에그르트밀악슨 에이차슬루 아치타크민 인 호르왓 바홀우비치 유르침비 기사 못했어 알르 호르왓가스 아이르

0: 농부신 아침 햇살과 함께 참내곰 용설이 처음 자기가 직접 찾아온 먹이로 아침 식사를 즐기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참내곰 보호연구기지의 손님으로 섰던 용설입니다. 선조들이 생활했던 삼림은 오늘날 용설들의 새 생활터전으로 되었습니다. 하루종 햇살이 가장 좋은데 젊은 따오기 부부가 마른 가지와 풀잎, 이끼를 물어와 보금자리를 짓고 있습니다. 보기에는 어딘가 초라해 보이지만 몇 개월 뒤면 새끼 따오기들이 이곳에서 하늘을 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무덥고 습한 오후 시간의 울음속, 금황색의 해남 아기 김팔 원숭이들이 오미를 꼭 끌어안고 10여 미터 높이의 수간 사이에서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습니다. 오늘 아기 김팔 원숭이들은 키위와 야생 요시를 먹는 법을 터득했습니다. 어둠이 내려앉은 저녁 시간, 말 직집에 하나둘 불이 밝혀지자 먼 길을 걸어 이곳에 닿은 아시아 코끼리 일가가 길 한길에 자리를 찾아 숨을 돌리고 있습니다. 내일 그들은 새 요성길에 오릅니다. 룡리한 코끼리들은 새 집이 바로 저편의 아름다운 포장에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1: 과학적이고도 합리한 자연 보호지 체계 구축에 힘입어 중국의

0: 90% 육지 생태 시스템, 71% 국가중점 보호, 야생 동식물 종들이 국가적인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갈수록 많은 야생 동물들이 안전하고도 광활한 서식지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1: 같은 하늘 아래에서 생활하고 있는 우리, 생물 다양성, 우리가 지켜가야 합니다.
2: 이어서 가자 후속 노래를 보내드립니다. 첫 곡으로 들으실 노래는 청춘시

0: 저 수수께끼 하나 맞춰볼까요?
1: 좋죠.
0: 설산에도 있고 강에도 있고 바다에도 있고 수도 꼭지도 있고 그리고 우리 몸속에 있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1: 너무 간단한데요. 물이죠.
0: 제가 말하려는 것은 미세 플라스틱입니다.
1: 미세 플라스틱은 직경이 5mm 미만의 플라스틱 밀입자를 말합니다. 연간 인류 사회에서 산생되는 약 3억 톤의 플라스틱 쓰레기들이 재보내주지 못하고 점차 잘게 부서져 생물순환 시스템에 진입하게 됩니다. 연구 결과 세계 83%의 상수도 수질에서 미세 플라스틱 성분이 검출됐고 적어도 50% 인류의 체내에 미세 플라스틱 성분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장기적인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0: 그럼 이번에는 수학 문제 하나를 내보겠습니다.
1: 얼마든지요.
0: 하루에 비닐봉투 두 장을 사용할 경우 1년이면 몇 장 정도 될까요?
1: 연계요.
0: 자, 수학 계산이 잘 안 되시는가 보는데요.
1: 네, 저희 뜻은 환경보호 차원에서 끼니마다 플라스틱 성분이 섞인 음식물과 식용수를 마시지 않기 위해 비닐봉투, 가급적 면 쓰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플라스틱 오염으로 인한 위해가 상당합니다.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 우리 가급적이면 사용하지 맙시다.
2: 가사 후속 노래를 한 곡 더 보내드립니다. 들으실 노래는 흘러간 세월.

이것으로 오늘 민족의 멜로디 프로를 이만줄이겠습니다. 오늘 프로 편성과 진행에 함강은 했습니다. 다음 주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 공감에서 인사드리는 리영실입니다. 2026년 여름 시즌 영화 박스 오피스가 현재까지 79억 원을 돌파하고 연간 박스 오피스는 236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올해 국가영화국과 상무부가 공동으로 영화 플러스 소비 종합 시범 사업을 시작했으며 16개 도시가 영화 플러스 소비 종합 시범 도시로 지정됐습니다. 현재 영화 플러스 관광, 영화 플러스 미식 등 새로운 업태가 도시 발전을 촉진하는 중요한 동력으로 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문화 공간 프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프로에서는 먼저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보도 문답 특집, 발전에 유리한 국제 환경을 함께 구축하고 글로벌 발전의 신성장 동력을 함께 육성하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문화 중국행 순서에서는 봉황 모양의 고 건물 굴라 디가산으로 여러분들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박물관 여행 순서에서는 연변 박물관을 소개해드리고 영화관 도서관 순서에서는 중화 독서부가 추천한 도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당 20차 대회는 전 당과 전국 여러 민족 인민들이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 건설하는 새 노정과 두 번째 100년 분투 목표를 향해 진군하는 관건적인 시각에 열린 중요한 대회입니다.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 보도 100가지 문답에서는 20차 당대회 보고에서 제기한 새 리념과 새 전략, 새 논단을 긴밀히 둘러싸고 100여 개 문제를 통해 보고의 주요 내용과 핵심 요지를 체계적이고 전면적으로 해석했습니다.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 보도 100가지 문답에서 자세한 내용 보내드립니다.

함께 구축하고 글로벌 발전의 신성장 동력을 함께 육성할 것이라고 정중하게 선언했습니다. 이 중요한 론술은 개방과 발전을 견지하는 우리나라의 일관적인 주장을 구현했고 식량 위기, 에너지 위기의 곤혹과 경기 침체의 위협에 직면한 세계 경제에 사람들을 격려하여 분발하게 하는 따스한 빗줄기를 선사했습니다. 개방은 진보를 가져오고 패션은 낙후를 초래합니다. 개방은 인류사회 발전의 대세입니다. 냉전이 종식된 이후 경제 글로벌화는 자원 배치의 효율을 크게 향상시켰고 인류사회의 생산력 발전을 크게 촉진했으며 이와 동시에 각국의 경제구조와 리익구도에 복잡한 영향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최근 연간 개별적인 나라에서 국가 안보를 명분으로 국제 경제 교류와 협력을 제멋대로 교란하고 일방주의, 서민주의, 보호주의의 역류를 일으켰으며 다른 나라의 산업과 실체에 대해 제멋대로 억압하고 탈동조화나 산업망, 공급망을 차단하거나 미국식의 폐쇄 정책을 실시하여 정상적인 국제 경제 질서를 교란하고 개방형 세계 경제 건설에 엄중한 위협을 조성했습니다. 습금평 총서기는 다음과 같이 지적한 바 있습니다. 경제의 글로벌화가 새로운 문제를 불러온 것은 확실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경제의 글로벌화를 죄다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경제의 글로벌화에 적응하고 경제의 글로벌화를 잘 인도해 경제 글로벌화에 따른 부정적인 영향을 해소함으로써 경제의 글로벌화가 모든 나라와 민족에게 더욱 많은 혜택을 주도록 해야 합니다. 인위적으로 각국의 자금, 기술, 제품, 산업, 인원의 흐름을 끊어 세계 경제라는 큰 바다를 다시 하나하나의 작은 호수와 시냇물로 만들려는 시도는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역사의 흐름에도 부합되지 않습니다. 20차 당대회 보고에서는 중국은 대외 개방의 기본 국책을 견지하고 호혜 상생의 개방 전략을 드팀없이 실행하며 중국의 새로운 발전에 따른 새로운 기회를 세계에 계속 제공해주고 개방형 세계 경제의 구축을 적극 추진해 세계 각국 인민에게 더 많은 혜택을 마련해 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40여 년 동안 중국은 개혁개방에 의거하여 인류 역사상 보기 드문 발전 기적을 창조했으며 개방과 발전의 수혜자이자 또한 수호자이기도 합니다. 습금평 총서기가 거듭 강조한 바와 같이 중국의 개방의 대문은 닫히지 않을 것이고 갈수록 더 크게 열릴 것입니다. 최근 연례 개방과 발전의 외부 환경에 중대한 변화가 일어났고 중국에 대한 미국의 억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병 사태 등 불리한 요소들이 급증하고 있지만 중국의 개방과 발전의 의지는 시종 흔들리지 않았고 그 발걸음은 시종 멈추지 않았으며 자유무역 시험구의 범위는 끊임없이 확대되고 자유무역항의 개방도는 끊임없이 향상되었으며 중국 국제 수입 박람회, 중국 국제 서비스 무역 교육회 등의 규모가 끊임없이 확대되고 수출입 총액은 고속 성장을 유지해 2021년에 6조 달러를 돌파함으로써 개방형 글로벌 경제의 건설을 위해서 모범을 보여주었습니다. 20차 당대회 보고에서는 중국은 경제 글로벌화의 올바른 방향을 견지하며 무역과 투자의 자유화와 원활화를 추진하고 양자 간, 지역 간, 다자 간 협력을 추진해 거시 경제 정책의 국제 조류를 촉진하고 보호주의를 반대하고 서로 장벽을 설치하거나 탈동조화나 산업망, 공급망을 차단하는 행위를 반대하며 일방적인 제재와 극한 압박을 반대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2008년 국제금융위기가 발생한 후
국제무역의 성장 속도는 장기적으로

세계 경제의 성장 속도보다 낮아 세계 경제의 회복과 성장에 지장을 주는 요소가 되었는데 그 배후에는 각국 정책의 자국 우선주의 경향이 심화되고 보호주의가 대두하며 일방주의가 성행하는 등 요인과 매우 큰 관계가 있습니다. 경제 글로벌화의 역사가 증명하다시피 무역과 투자의 자유화, 원활화가 잘될 때면 세계 경제도 순조롭게 성장합니다. 중국은 지금 경제 글로벌화의 강대한 추진력으로서 바야흐로 양자 간, 지역 간, 다자 간 분야의 무역과 투자의 자유화, 원활화를 추진하면서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자유무역구 네트워크를 적극 구축하고 있습니다. 2022년 1월 1일에 발효한 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은 현재 세계에서 인구가 가장 많고 경제 무역 규모가 가장 크며 발전 잠재력이 가장 큰 자유무역구를 형성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우리는 포괄적 및 진보적 환태평양 동반자 협정, 디지털 경제 동반자 협정 등에 가입할 것을 신청했습니다. 가장 풍자적인 것은 예전에 경제 글로벌화를 극력 추진하던 개별적인 선진국들이 지금은 자신의 패권을 수호하기 위해 일방주의, 보호주의의 방망이를 마구 휘두르고 일방 제재와 확대 관할을 남용하면서 글로벌 경제 질서를 교란해 경제 글로벌화의 가장 큰 위협과 장애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발전에 유리한 국제 환경을 함께 조성하고 글로벌 발전의 새로운 원동력을 함께 육성하려면 반드시 경제 글로벌화의 정확한 방향을 견지하는 동시에 반 글로벌 리즘의 여러 가지 정치 조작과 결연히 투쟁해야 합니다. 20차 당대회 보고에서는 중국은 글로벌 발전 협력에 의한 자원 투입을 확대하고 남북의 격차를 줄이는 데 주력하며 광범한 개발도상국이 발전을 가속화하도록 확고하게 지지하고 협조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중국은 장기간 광범한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무상원조 특혜 차관을 대량으로 제공해주고 기술적, 인력적, 지력적으로 크게 지원해주면서 광범한 개발도상국을 위해서 많은 경제와 사회발전 프로젝트와 민생개선 프로젝트를 건설해 주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병 사태가 발생한 후 우리나라는 신중국 창건 이후 최대 규모의 범세계적인 긴급 인도주의 행동을 발기하고 수많은 국가, 특히는 개발도상국에 물자 후원, 의료 지원, 백신 원조와 협력을 제공함으로써 G20 가운데서 개발도상국에 대한 채무 상환 유예 및 면제 규모가 가장 큰 나라로 됐습니다. 이는 책임을 다하는 대국으로서 중국의 세계적인 책임감을 충분히 구현했습니다.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보도 문답, 지금까지 발전에 유리한 국제 환경을 함께 구축하고 글로벌 발전의 신성장 동력을 함께 육성하는 것을 어떻게 리해할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보내드렸습니다.

0: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종목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종국식 현대화, 종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1: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총국 민족언어 프로그램 센터 조선호 방송 문화공감 프로를 듣고 계십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중앙인민방송국 사이트나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문화뉴스 간추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2026 천리지행 전국미술대학 졸업작품전이 북경에서 막을 올렸습니다. 중국 청년예술가 탁월 육성 프로젝트의 핵심 프로그램으로 추진된 이번 전시회는 전국 주요 미술대학의 우수 졸업작품을 한자리에 모아 대학 교육과 예술 현장 그리고 대중을 하나로 잇는 종합적인 소통과 교류의 장을 마련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과학 고고학 및 문화유산 보호 국제학술대회가 일전에 북경에서 열렸습니다. 전문가들은 고고학이 오랫동안 인문학의 영역으로 분류되어 왔지만 최첨단 과학 고고학 연구는 이미 학문의 경계를 뛰어넘었으며 이에 따라 문과와 리과를 아우르는 융합형 인재 양성이야말로 학계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이자 미래를 향한 필연적인 선택이라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중국사회과학원이 주최한 이번 학술대회에는 10여 개 국가에서 온 300여 명의 고고학 전문가와 학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참가자들은 과학기술로 탐구하는 문명의 기원, 문화유산으로 모으는 인류의 마음이라는 주제를 둘러싸고 최근의 핵심 화두를 짚어보며 각자의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깊이 있는 논의를 이어나갔습니다. 전문가들은 고고학 연구자가 시대적인 흐름에 발맞춰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첨단 과학기술로 문명의 뿌리를 탐구하고 문화유산을 통해 지구촌의 공감대를 형성함으로써 국제 고고학 및 문화유산 보호의 수준을 다 함께 한 단계 끌어올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편 중국 역사연구원 등이 주관한 이번 학술대회는 초기 국가의 형성 기제와 다원적인 경로 탐구, 대중 고고학, 디지털화 능력 부여 및 문화유산의 지속 가능성 등 총 6개의 부분으로 나뉘어 진행됐습니다. 최근 연간 숏폼 드라마가 신흥산업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기술적인 발전과 산업적 확장의 힘입은 AI 웹툰 드라마가 새로운 핵심 성장 동력으로 립지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용의 동질화는 현재 AI 웹툰 드라마가 직면한 가장 두드러진 한계입니다. 성공 공식으로 검증된 이른바 흥행 코드만 기계적으로 복제하다 보니 정작 독창적인 기획이나 원작 콘텐츠 개발에는 소홀해진 탓입니다. 결과 소재의 중복이 심화되고 전반적인 창의성이 떨어지면서 작품만의 고유한 색깔을 찾기 어려워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I 웹툰 드라마 산업의 미래를 완전히 부정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습니다. 이미 관련 부문과 플랫폼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산업의 건강하고 질서 있는 발전을 위한 방향성을 제시하며 뒷받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창작자가 몰려드는 가운데서도 완성도와 메시지를 포기하지 않는 일부 우수한 작품들이 조금씩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습니다. 종합해보면 AI 웹툰 드라마가 명작으로 거듭나기 위해 잡아야 할 핵심 요소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연출과 화풍의 통일감을 높여 시각적인 완성도를 제고하는 것이며 둘째는 개연성 있는 전개와 립체적인 캐릭터, 진정성 있는 감정선을 갖춘 대본을 바탕으로 빠른 전개 속에서도 인문학적 온기와 가치관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더욱 긍정적인 점은 단순한 흥미 위주의 콘텐츠를 넘어 타 영역과의 융합을 적극적으로 시도하는 창작자들이 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사회적인 가치와 시장성을 동시에 잡은 숏폼 드라마와 지역 문화 관광의 결합을 들 수 있는데 이는 이미 실사 미니 드라마 분야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공 방정식에 AI 웹툰 드라마를 접목할 경우 기술적 우세를 활용해 전파력과 대중적인 확산 효과를 한층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AI의 요연한 연출력과 숏펍 플랫폼의 압도적인 접근성이 결합하면 제작 진입 장벽을 낮추는 동시에 문화적인 표현의 지평을 넓혀 AI 웹툰 드라마의 새로운 성장 발판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이상 문화뉴스였습니다.

0: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준칙입니다.
0: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겹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네, 이어지는 문화 중국행 순서에서는 봉황 모양의 고 건물 군락인 리가산으로 여러분들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산서성 려량시 림현 적구진 리가산촌은 봉황 모양의 고 건물 군락을 갖고 있습니다. 리가산촌은 멀리서 보면 마치 황막한 곳으로 보이지만 가까이 다가가 보면 아늑한 움집이 세상과 동떨어진 무릉더원을 방불케 합니다. 봉황새 날개 같은 두 산언덕에 위치한 리신의 동네라고 해서 이름이 리가산입니다.

산촌입니다. 고를 사이두고 봉황새 날개같이 펼쳐진 양쪽의 산둔덕과 봉황의 머리부분에 동네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중 오른쪽 산둔덕에는 청나라 때 지은 건물이 완整하게 보존되어 있습니다. 크고 작은 뜰 100여 개가 있고 방의 숫자는 400여 칸에 달합니다. 리가산의 건물은 산세를 따라 지은 움집입니다. 산기슭에서 시작해 정상까지 이런 움집들이 산재해 립체 촌락을 형성합니다. 건물의 조벽과 문루, 처마와 창틀에는 벽돌 조각과 목각물이 화려하고 수직 방향의 흙이 물에 쉽게 무너지기 때문에 리가산에는 배수 시설이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뜰의 문은 대부분 왼쪽으로 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입구에서 수직으로 혹은 45도 각으로 비스듬히 안채가 보입니다. 뜰에는 감자나 무, 고구마를 저장해두는 우물 파기도 합니다. 그리고 좌청룡 500호의 풍수설에 따라 뜰의 왼쪽에는 방아를 두고 오른쪽에는 맷돌을 뒀습니다. 안채는 주인이 주거하고 별채는 사람이 살거나 혹은 쌀을 저장해두며 가축이나 땔감을 두는 건물도 있습니다. 안채와 별채는 안쪽에는 처마를 만들지 않고 오히려 외벽에 처마를 만들어 빗물로부터 벽체를 보호하는 것이 이 동네의 특징입니다. 안채와 별채는 온돌을 쌓고 부엌도 만들어 겨울에는 불을 지펴 보온을 하고 밥도 짓습니다. 건물이 2층일 때는 옥상에 2층 움집에 베란다를 만듭니다. 8가지 건축 양식을 자랑하는 리가산의 고건물은 청나라 때 지은 건물이든 축조시대를 알 수 없는 움집이든 모두 리가산 사람들의 혼이 깃든 건물로서 이곳의 자연과 어우러져 풍부한 풍토와 황하 문화를 자랑합니다. 신여원은 1911년에 지은 건물입니다. 뜰이 넓고 건물이 높게 지어져 있습니다. 반들반들한 청색의 벽돌을 쌓아 지은 이 건물은 수직으로 우물 판 다른 집과는 달리 경사를 이뤘습니다. 동제주원은 1866년의 건물입니다. 2층으로 된 건물에 리가산에서 가장 높고 가장 사치하게 장식한 문을 가졌습니다. 후지원은 동제주원에 비해 규모도 크고 특히 아담한 정자가 인기입니다. 봉황산의 왼쪽 기슭에도 건물이 있는데 모양이 오른쪽 기슭의 건물과 전혀 다릅니다. 일주항이라고 하는 이런 건물은 출입문 하나에 창문 하나를 가진 100% 움집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직도 사람이 주거하는 이런 건물은 원초적인 움집과 유사하고 돌이나 벽돌과 같은 오늘날의 건자재를 거의 찾아볼 수 없습니다. 현대 건자재를 사용하지 않아서인지 이런 움집은 겨울에는 따뜻하고 여름에는 서늘합니다. 리가산촌의 기슭에는 기린탄이라고 하는 비옥한 벌이 있습니다. 이 벌에는 피망과 산초, 대추가 자라나며 모양이 이쁜 황하석도 찾고 기이한 모양의 거대한 바위도 볼 수 있습니다. 문화 중국행 지금까지 봉황 모양의 고건물 군락인 리가산을 소개해드렸습니다.

0: 엄마, 창문을 왜 열어요?
1: 밤새도록 창문을 닫고 있으면 방 안에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아서 숨 막히잖아.
0: 그래서 창문을 열고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는 건가요?
1: 그렇지.
0: 그럼 엄마, 만약 우리 모두가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면 지구가 답답해하지 않을까요?
1: 그게...

지구를 너무 오래 숨막히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총국 민족언어 프로그램 센터 조선호 방송 문화공간 프로를 듣고 계십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중앙인민방송국 사이트나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0: 최근날래 우리나라는 박물관 사업에서 세인이 주목하는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박물관이 많아지고 문화박람 관련 행사가 다채롭게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평균 25만 명당 한 개 박물관을 보유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주말이나 휴가에 박물관을 찾는 것 역시 우리의 일상으로 돼가고 있습니다. 박물관 여행 코너에서 국내의 박물관들을 자세히 소개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1: 네, 박물관 여행 오늘 이 시간에는 연변 박물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연변 박물관은 보존과 연구, 전시의 단일 모식을 넘어 서사, 체험, 전파의 새로운 발전 구도를 구축하며 문물 보관소에서 온기 있는 문화 서술자로 거듭났습니다. 이는 단순한 문물 전시를 넘어 관람객과 소통하고 공감을 이끌어내는 문화 공간으로의 전환을 의미합니다. 2024년 9월 3일 연변 조선족 자치주 창립 72돌에 맞춰 박물관은 승격 개조를 마치고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 확고히 수립 연변 역사 문화 전시를 개막했습니다. 전시는 통사 전시를 주요 형식으로 중화 문명, 동쪽 변경의 서광, 산해관 넘고 두만강 건너 삶의 터전 공동건설, 피어린 전투로 함께 적에 맞서, 민속문화로 함께 이채 뿜어, 한마음 한뜻으로 당을 따라 휘황 이어 등 다섯 개 부분으로 구성됐습니다. 문물 실물, 사진과 영상, 체험 등 형식을 종합적으로 활용해 시각, 청각, 촉각적으로 참신한 전시 관람 체험을 마련해 중화민족 공유의 정신적 터전을 볼 수 있고 감지할 수 있으며 다할 수 있게 했습니다. 디지털 전시 스크린은 관람객의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이 스크린에는 각양각색의 문물 영상이 스크린을 방식으로 전시되며 아이들이 문물 사진을 터치하면 문물 모형이 확대 회전하며 실감나게 전통 문화의 매력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박물관은 모든 전시장과 공공구역에 상호작용 체험구역을 설치해 퍼즐 맞추기, 변장 촬영, 디지털 헌화 등 몰입형 경험을 제공하며 관람에 그치지 않고 놀이나 학습, 터득을 융합한 다원화 공간으로 탈바꿈했습니다. 디지털 수단이 문물에 생명력을 불어넣었다면 붉은 넥타이 해설원들의 해설은 역사와 문화의 전승의 깊은 뜻과 온기를 더했습니다. 2026년 5.1절 연휴에도 어린 해설원들이 붉은 넥타이를 맨 채 전시장 곳곳에서 랑랑하고 앳된 목소리로 해설을 진행했습니다. 그들은 어린이의 시각과 통속적인 언어로 연변의 여러 민족이 서로 지켜주고 도와주며 단결분진한 이야기를 생동하게 들려주었으며 관객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문화의 빛발은 전시장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연변 박물관은 전시 방식을 확대해 전시장을 벗어나 더 큰 플랫폼으로 향하게 했습니다. 이른바 이동 박물관을 교정, 군영, 기업, 사회구역, 향촌에 설치해 변경의 문화유산, 고대 문물 정품 사진전, 혈은 연변 항일투쟁사, 영원한 기치, 중국 공산당 창건 백돌 연변 당사전 등 우수 전시를 기층에서 펼쳐 여러 민족 대중이 집 앞에서 문화를 접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동 전시는 볼 수 있고 체감할 수 있는 문화 자양을 제공했습니다. 교정에서 학생들은 전시판 앞에 둘러서서 오대징이 변경을 탐측하고 비석을 세우고 변강을 수호한 영웅사적을 새겨들으며 나라를 사랑하고 변강을 수호하는 마음을 키웠습니다. 지역사회 활동실에서 주민들은 한자리에 모여앉아 전통 탁본 기술을 체험하면서 천년을 이어내려온 변강을 수호합니다. 변강 역사와 문화의 맥을 뇌리에 새겼습니다. 이처럼 지역사회와 마을을 벗어나

하지 않고도 전시를 전람하고 역사를 배울 수 있게 한 현지 실정에 맞고 온기 있는 문화봉사는 널리 호평을 받았습니다. 한편 연변박물관은 전시 범위를 넓히고 문화 진출을 끊임없이 추진했습니다. 조선족 전통복장 전시, 전통공예 전시, 동만 항일령군 홍색 순회 전시 등 특색 전시를 전국 14개 성 자치구에 23개 박물관에 선보여 연변의 독특한 민속문화와 묵직한 변경 홍색 문화가 전국으로 향하게 했습니다. 전시 도입면에서 연변 박물관은 대문을 활짝 열고 국내 여러 지역의 장점을 받아들였습니다. 전국 각지의 우수 문물, 박물관 자원을 도입해 다양한 문화가 변강에 모이고 연변에 양분을 가져다 주게 했습니다. 복건 복조의 조명에 빛나는 목조, 복건 금칠 목조 전시, 운남 홍하주의 산을 조각하는 민족 한의족 의료 문화전, 광서 남령의 광서의 정취, 쫑족의 운치, 광서 소수민족 의상 전시 등 일련의 지역 특색이 다분한 정품 전시를 잇따라 유치해 연변의 여러 민족 대중이 자치주 내에서 중화대지의 다양한 민족 풍모를 감상하고 중화문화 다원일체의 독특한 매력을 절실하게 느끼게 했습니다. 이로써 연변 박물관은 지역문화 대변인에서 중화문화 교류의 알선자로 그 역할을 승각시키고 있습니다. 연변 박물관은 문화창의 제품 개발에도 힘써 문화를 착용하고 지니고 일상화할 수 있게 하는 혁신을 시도했습니다. 연변 유래 문화창의 점포에서 조선족 전통 편집기술 전승자가 친환경 옥수수 껍질을 원료로 만든 귀걸이, 목걸이, 브로치 등 공예품과 배추김치 모형 열쇠고리, 막걸리 장식품 등 흥미로운 제품을 선보여 관광객들의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문화창의 제품은 문화 전파의 경기병으로 부상했습니다. 이러한 혁신의 성과는 실제 사회적인 반향으로 구현됐습니다.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 확고히 수립, 연변 역사 문화 전시는 현재까지 연 150만 명에 가까운 관람객을 맞이했고 5천 회가 넘는 공익 해설을 제공했습니다. 전시장 접대량은 안정적으로 증가해 년 평균 30만 명에서 2025년에는 86만 명으로 급증했습니다. 연변의 문화관광 랜드마크라는 꼬리표에 대해 연변 박물관 부관장 허가강은 깊은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인기는 량날의 검과 같다며 우리는 시종 인기를 끌기 위한 분위기 조성 대신 인재 양성에 주력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또한 단기적인 인기를 장기적인 문화 보존량으로 축적해 모든 참관이 한 차례의 몰입식 문화 치면과 깊이 있는 민족 단결 진보 교양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소개했습니다. 허가강 부관장은 향후 연변 박물관은 문물 보호와 동시에 문물 이면의 이야기를 깊이 발굴하고 문물 활성화 방식을 혁신하며 공공문화 봉사 수준을 향상시켜 관람과 청취, 감상, 놀이, 학습, 체득, 봉사 등 차원에서 전시 체험을 승격시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민족 단결, 문화 전승, 홍색 인재 육성의 바탕색이 더 짙어지고 영향이 더 심원해지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상 박물관 여행이었습니다.

0: 나는 한 방울의 물입니다.
1: 나도 한 방울의 물입니다.
0: 나는 맑은 시냇가에서 왔습니다.
1: 나는 깨끗한 저수지에서 왔습니다.
0: 꽃밭에서 나는 꽃들의 아름다움을 책임집니다.
1: 수도꼭지를 제대로 닫지 않아 나는 하수도로 향합니다.
0: 나는 강과 하천에 흘러들어 농토를 관계합니다.
1: 먹물처럼 검게 오염된 나는 악취를 풍깁니다.
0: 물 자원을 아껴 물 한 방울의 가치를 발휘합시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총국 민족언어 프로그램 센터 조선호 방송 문화공감 프로를 듣고 계십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중앙인민방송국 사이트나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의 영화관 도서관 코너에서는 중화독서부가 추천한 도서 몇 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작품은 풀끝의 어머니. 이는 시인 여수화가 5년에 걸쳐 집필한 최신 수필집으로 그의 시에서 묻어나는 자유분방함과 거침없는 필치와는 달리 섬세하고 촘촘한 필치를 보여주며 낭만과 슬픔을 넘어 냉철한 성찰도 함께 담고 있습니다. 책에 실린 여섯 편의 글은 자기 성찰, 아픔에 대한 감지,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 등 주제를 둘러싸고 병환 속에서 느꼈던 신체적인 경험과 감정에 따라 발산되는 자기 반성을 되돌아봅니다.

어머니에 관한 기억의 파편과 나와 어머니의 관계를 이야기하며 계절이 바뀌는 고향의 생활 풍경을 회억하고 정서적 경험과 그로 인해 짊어진 고통을 정면으로 마주합니다. 저자가 자신의 어두운 면을 파헤치는 용기와 삶의 불완벽함을 받아들이는 태도가 글쓰기 속에서 자연스럽고도 평온하게 드러납니다. 이는 자신과 화해하고 당당하게 함께하는 힘입니다. 인동집 이 산문집은 저명한 작가 왕양문이 창작한 것으로 저자가 2001년부터 2025년 사이에 창작한 수필과 산문 중에서 엄선한 작품들입니다. 총 90여 편의 글이 4개 장으로 나뉘어 있으며 사회와 생활에 대한 관찰, 독서와 창작에 대한 성찰, 지난날의 추억, 고향과 가족에 대한 회억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산문을 통해 작자의 인생 궤적과 창작 심경을 료해할 수 있으며 그의 감정세계와 사상세계도 엿볼 수 있습니다. 또한 산문은 무엇보다도 작가의 문장력, 견문의 폭, 사상의 통찰력을 가장 잘 드러내는 바 그런 면에서 독자들은 이 책을 읽으면서 작품 곳곳에서 놀라운 감동을 얻게 됩니다. 나의 스승 고빈 북경 외국어대학 교수 리설도가 쓴 이 책은 제자이자 동료 그리고 절친한 보세의 독특한 시각으로 저명한 한학자 고빈의 학문적인 로정과 정신적 풍모를 입체적으로 복원하고 있습니다. 인물사적, 학술적 대담, 연구노트 등 다양한 코너를 통해 그의 학술적인 궤적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그의 한학 연구 리념, 문학사관, 번역성과 및 철학사상을 깊이 있게 해설하며 평생을 중국과 서방의 다문화적인 대화에 기여한 그의 집념과 탐구를 생동하게 보여줍니다. 이 작품은 개인 회고록의 한계를 넘어 한학을 기반으로 현대 문화의 의제를 조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진지한 학자에 대한 기록일 뿐만 아니라 가치가 풍부한 사상적인 기록이며 나아가 중국 문화에 대한 깊은 인지와 진심 어린 애정을 진실하게 보여줍니다. 아버지와 그의 첫 동료 명하 출신의 소수민족 작가 마금련은 근년에 왕성한 창작 상태를 이어오며 잇따라 여러 작품을 발표하여 많은 문학상을 수상하는 등 인정을 받아왔습니다. 아버지와 그의 첫 동료는 그의 최신 소설집으로 귀주 교육 출판사가 출시한 도착자 계열 도서에 편입됐습니다. 이 작품에는 8편의 소설이 실려 있으며 문체는 소박하고 섬세하면서도 진한 서북 지방 색채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의 배경은 1960년대부터 현재까지이며 공간은 도시와 시골을 아우르며 등장 인물들도 부동한 신분과 처지에 머물러 있습니다. 아버지 세대, 동창생, 두 세대, 과거의 감정과 인터넷 시대의 삶에 이르기까지 작가의 구상과 전개 속에서 이야기가 흥미진진하게 펼쳐집니다. 하나의 기쁨이 세계의 슬픔을 이기다. 이는 북경사범대학 교수이며 아동문학 작가인 장궁령이 쓴 책으로 한 아버지가 자녀에게 전하는 진과 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아직 젖먹이었던 아이에 대한 애틋함에서 아이가 걸음마를 익힐 때의 기쁨, 등교하던 첫날 아이와 나눈 대화, 축구 경기에 후보로 나선 아이의 불쾌함을 달래주던 일, 아이가 입대하던 날의 영광에서 선생님과 친구들 사이의 갈등까지 작가는 소소한 일상을 통해 생활 속에서 동년의 진정성과 삶의 아름다움을 발굴합니다. 이 작품은 빙심, 풍작의 일에 오사 아동산문의 생활화 제재의 전통을 전승하면서도

이를 뛰어넘어 동심에 덧씌워졌던 리상화된 상상이 바래지고 글 속에서 삶의 결함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유머스러운 표현을 통해 동심의 본연적이고도 완벽하지 않은 진실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어린 시절에 대한 세심한 관찰과 아버지의 사랑에서 비롯된 리해를 통해 저자는 산문의 아동 중심 입장을 확립했습니다. 이러한 생활 맛이 느껴지는 글들은 어린 독자들에게 인생의 진리를 일깨워줍니다. 이상 영화관 도서관이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 공간 프로 마치겠습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프로 편성과 진행의 리영실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0: 뉴스입니다. 먼저 이 시간 뉴스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절강성이 공동부유 시범구 건설을 실속 있게 추진했습니다.
0: 올바른 지적관 수립과 실천하는 학습 교육이 전교된 이래 운남성 시쌍반나와 흥룡강성흑회가 학습 점검 개선을 일괄 추진해 학습 성과를 민생 발전의 실효로 전환했습니다.
1: 중앙선전부 등 부문이 생태환경법전 학습선전 업무에 관한 통지를 공동 발부했습니다.
0: 우리나라가 소사, 중사, 남사, 군도, 산호초 생태계 현황을 처음으로 집중 발표했습니다.
1: 뉴스에 이어 시사해설과 특집 프로를 보내드립니다.
0: 아래 상세한 내용을 들으시겠습니다. 중국식 현대화는 전체민의 공동부유를 실현하는 현대화입니다. 습금평 총서에는 발전 속에서 민생을 보장하고 개선하는 것을 견제하며 공동부유를 안정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표했습니다. 공동부유 시범구 건설이 5년 남짓한 시간에 걸쳐 추진되는 동안 절강성은 시종 일관 총속의 당부를 마음에 새기고 기본 공공봉사의 균등화를 안정적으로 추진했으며 대중의 고품질, 다양화 생활 수요를 충족시키는 데 힘써 공동부유 시범구 건설의 성과를 민중이 체감하고 가까이에서 누릴 수 있는 아름다운 삶으로 전환해왔습니다. 이틀 동안 태풍이 잦아들면서 절강성 소남부 산간 지역은 점차 맑은 날씨를 맞이했습니다. 순회 진료 등 봉사 차량이 산간 지역에 말로 들어오면서 정상적인 봉사가 회복됐습니다. 절강성 료수시, 룡천시, 금계진 상금촌 촌민 류수부는 효랍을 재는 사람도 있고 심전도를 해주는 사람도 있으며 어르신들의 목욕과 리발을 도와주는 사람도 있어 정말 편리하다고 말했습니다. 마을 주민 주가윤은 차량이 마을까지 직접 와서 봉사를 해준다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오기에 우리도 도시와 똑같은 봉사를 받을 수 있어 너무 좋고 또 정말 마음에 든다고 말했습니다. 이동식 봉사는 공동부유 시범구 건설 이후 절강성이 공공봉사의 일체화를 촉진하고 우산 자원의 보편적 공유를 추진하기 위해 내놓은 중요한 조치입니다. 절강성의 면적 중 70%는 산악지대로서 주민이 사는 섬도 200여 개나에서 지리적으로 고립되고 거주가 분산되어 있습니다. 공동부유란 이곳의 주민들도 균형 잡힌 기본 공공봉사를 편리하게 누릴 수 있게 하는 일입니다. 절강성 보건건강위원회 왕인원 주임은 우리는 고정 플러스 이동 봉사 모델을 탐색해 도입했다고 말했습니다. 여건이 갖춰지고 인구가 비교적 밀집한 지역에는 고정형 보건실과 의료소를 설치했고 외딴 산간 지역과 섬 지역에는 순회 진료 차량과 이동식 의료 선박을 들여보냈습니다. 주민들이 집 앞에서 약을 처방받고 진료를 받을 수 있게 하면서도 중복 건설로 인한 자원 낭비를 피할 수 있게 했습니다. 차량 한 대가 곧 원스톱 봉사 플랫폼 하나로 됩니다. 현재 전성적으로 1,510개의 표준화된 순회 진료소가 구축되어 행정촌의 의료보건봉사 전면 보장이 실현됐습니다. 봉사가 사람을 찾아가도록 하고 공급 방식의 변화를 통해 량질의 공공자원을 통합적으로 조정하고 정밀하게 현장으로 내려가게 함으로써

했습니다. 25년 동안 절강은 이 요구를 실속 있게 관철했습니다. 현재 행정촌의 88% 이상이 왕복 2차로를 갖췄고 도농버스 통합 활율은 90%에 달했으며 농촌 급수 규모 활율은 92%에 이르고 수질 기준 충족률은 99%를 넘습니다. 8만 9천 대의 공공 충전기가 절강성의 농촌 곳곳에 보급돼 수요가 있는 모든 향지를 전면적으로 포괄하고 있습니다. 절강성 정부 판공청 제3초 장국평 초장은 우리는 습근평 총석의 간절한 당부를 마음에 새기고 88 전략을 깊이 있게 실천하며 하나의 총사진을 끝까지 그려나가는 원칙을 견지함으로써 공공봉사 체계가 유에서 우수함으로 도약하도록 했다고 말했습니다. 고품질 발전을 통한 공동부유 시범국 건설 과정에서 우리는 교육, 의료, 양로, 고용 등 기본 공공봉사의 균형성과 접근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더욱 신속히 모색하여 기층의 공성 수요를 지속적으로 충족시키고 있습니다. 노인과 어린이 봉사 보장을 잘 추진해 발전 성과가 더욱 구체적이고 더욱 따뜻하게 느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룡파시 공보가도에서 85세 도한계 할아버지는 전화 한 통만으로 집에서 급식, 청소, 대리 구매 등 양로 봉사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강 지역사회 주민 도한계는 재택 양로 봉사가 직접 집까지 식재료를 배달해주고 또 가사와 청소를 도와주니 우리 노인들의 삶이 정말 행복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행복의 배후에는 절강성이 모색하고 있는 양로봉사의 분류별 맞춤형 정책 경로가 있습니다. 재택 노인을 위해 스마트 양생 플랫폼을 구축하며 방문 봉사를 제공하고 특별히 어려운 노인을 위해 시설이 잘 갖추어지고 봉사 품질이 높은 공립 양로기관을 제공하며 기능 상실 노인을 위해 장기 요양보험, 양로봉사 보조금 등을 제공합니다. 일련의 정책 조치는 도시에서 산간지역까지 건강한 노인에서 기능상실 노인까지 아우르는 전과정 보호체계를 초보적으로 구축했습니다. 절강성 용파시 민종구 오준약 부국장은 양로봉사는 수요에 따라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며 실천 과정에서 노인들의 수요가 각기 다르기에 양로봉사는 획일적인 정책을 취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전지역 평가를 실시하여 자료 신청과 전문기관의 평가를 결합하고 노인의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실시간 갱신하며 연령, 건강상태 등 조건과 결부하여 료형별로 여러 장면의 봉사를 제공함으로써 모든 노인이 가장 적합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힘쓰고 있습니다. 온주 구해구의 한 유치원에서는 올해 새롭게 여름방학 보육봉사를 시작함으로써 많은 학부모들의 근심을 들어주었습니다. 학부모 몇천민은 집에서 차로 2, 3분 거리에 불과해 매우 가깝고 비용도 저렴하며 교원진도 믿을만해 마음 놓고 아이를 맡길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보육과 교육의 일체화 계약은 절강성 공공봉사 일체화의 중요한 조치입니다. 3세 미만 유아의 보육이 어렵고 비용이 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절강성은 부문 간의 분할을 타파하고 본래 교육, 보건 등 부문으로 나뉘어 있던 관리 기능을 심도 있게 통합하여 유치원이 보육 봉사를 제공하도록 추진함으로써 2세에서 6세 사이 어린이의 연속적인 교육 체계를 점진적으로 구축하고 있습니다. 절강성 보육 교육 일체화 개혁 연구 지도센터 집행 주임인 엄종근은 보육반은 단순한 소반이 아니고 반드시 영유아의 성장 특징과 규칙을 따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보육교육 일체화 개혁을 통해 유아교육 자원 배치와 교사진의 장점을 보건건강의 의료 양생 특기와 하나로 묶고 전일제, 반일제, 림시 보육 등 다양한 보육 봉사를 종합하고 유치원과 가정, 지역사회 간의 협력 교육 기제를 건전히 했습니다. 현재 절강성에는 5천 개에 가까운 유치원이 3세 미만 영유아를 위해 보육반을 개설했고 보육 중인 영유아는 10만 3천 명에 달합니다. 공동부유 시범구 건설 5년여 동안
절강성은 성전

0: 제 하나의 판으로 보고는 사고 방식을 수립하고 전국에서 솔선수범으로 기본 공공봉사 일치화 계획을 추진했습니다. 성급 안 6개 기본 공공봉사 기준이 도시와 농촌 간 차별 없이 실현됐으며 기본 공공봉사의 균형, 보편적 혜택, 접근성 수준이 지속적으로 향상됐습니다. 15차 5기는 전망 계획에 비추어 절강성은 2030년까지 고품질 발전, 고품질 생활 선행구를 기본적으로 건설할 계획입니다. 영유아를 잘 육성하고 학습에서는 우수한 교육을 받으며 로년에는 양생을 누리는 등 7대 우선 혜택 프로젝트의 품질을 높이고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노인과 어린이 봉사에 더욱 온기를 불어넣어 대중이 가까운 곳에서 기본 공공봉사를 더욱 편리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1: 올바른 지적권을 수립하고 실천하는 학습교육이 전개된 이래 운남성 시수왕 반나와 긍정광성 극하시는 학습과 점검, 개선을 일괄 추진함으로써 학습과 실천을 결부하고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을 하나로 하여 학습교육의 성과를 민생에 이바지하고 발전에 봉사하며 변방을 흥하게 하고 민생을 부유하게 하는 생생한 실천으로 착실하게 전환하고 있습니다. 학습교육이 전개된 이래 운남성 시수왕 반나 따이족 자치주는 당원 간부들을 조직해 향진과 촌락 깊숙이 들어가 방문하면서 조사 연구를 진행하고 민생의 취약점을 점검하고 보완했습니다. 이곳에는 산간 지역에 자리한 마을이 많은 원인으로 물류 기반의 지원이 취약하고 마을 안에 농산물이 잘 팔리지 않으며 마을 밖의 택배도 주민들의 집 앞까지 배달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주민들이 많이 제기한 문제였습니다.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지에서는 특별 행동 방안을 내놓고 여러 부문을 연계해 물류 기업들을 통합함으로써 이동식 공급 판매 부유화 차량대를 조직했습니다. 차량대는 농자재와 잡화를 저렴하게 배달하는 동시에 지역 산지 특산물의 매입도 도왔습니다. 현재 고정 운영 로선 13개가 개통되었고 촌급 봉사소 82곳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운남성 시수왕 반나 따이족 자치주 맹해현 맹헌진 만국촌의 주민 옥감반은 우리가 휴대전화로 물건을 구입하면 이동식 공급 판매 부유화 차량이 우리 집 앞까지 물건을 배달해주고 우리가 또 향토 특산품을 그들에게 맡기면 그들이 판매를 도와준다면서 훨씬 편리해졌다고 말했습니다. 학습 교육 과정에서 시수왕 반나 따이족 자치주에서는 주민들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교육, 의료, 노후 돌봄 등 주민들이 시급히 해결을 바라는 2,700여 건의 문제 해결을 추진했습니다. 운남성 시수왕 반나 따이족 자치주 당위원회 조직부 리문정 부부장은 우리는 두 가지 확립의 결정적 의미를 깊이 깨닫고 두 가지 수호를 단호히 실천하며 못 박는 정신으로 시정을 추진하고 제도 구축을 견지하며 민생 봉사와 생태 관리, 산업 발전에 힘을 집중함으로써 실천과 성과를 통해 여러 민족 주민들의 획득감과 행복감, 안전감을 높이겠다고 말했습니다. 문화관광 산업은 흥동광성 흑하시의 흥변 부민의 중점 산업입니다. 올해 현지의 출입국 여객 흐름이 크게 증가하면서 개성화된 관광 수요가 늘어나 문화관광 상품과 봉사에 시급한 최적화와 승격이 필요했습니다. 학습 교육 과정에서 현지 당원 간부들은 현장을 직접 방문해 실태를 파악하고 문화관광 산업이 직면한 새로운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문화관광, 시장감독, 항만 공동검사 등 부문을 총괄하여 업태 배치, 기반시설, 대외 봉사 등 측면에서 중점 문화관광 기업을 1대1 방식으로 상시 지원하고 있습니다. 흑하시 여행사 운영자 포지동은 문화관광 부문에서 전담 인력을 파견해 우리의 봉사 승격을 도왔고 우리가 전국 각지 여행사들과 서로 고객을 연결하는 채널을 구축하도록 도와주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문화관광 소비의 새로운 수요를 만족시킬 수 있게 되었고 경영 성과도 안정적으로 향상되었습니다. 학습 교육이 실시된 이래 흑하시는 이미 1,000개가 넘는 문제 목록을 점검 정리했고 장기적인 기재를 구축해 해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흥정강성 흑하시 당위원회 조직부 양송령 부부장은 우리는 습근평 당건설 사상 학습과 올바른 지적관을 수립하고 실천하는 학습 교육을 긴밀히 결합시키고 군중의 수요와 개방 발전의 수요에 립각해 당원 간부들이 군중을 위해 실질적인 일을 하고 어려운 일을 해결하도록 조직함으로써 발전의 병목을 해소하고 민생을 위한 마음을 두텁게 쌓아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0: 중앙선전부 등 19개 부문과 단위들이 최근 공동으로 통지를 발부하여 종해민공화국 생태환경법전 학습선전 업무를 전개하기로 했습니다. 통지는 생태환경법전이 민종법에 이어 우리나라 두 번째로 법전이라는 명칭을 사용한 법률로서 신시대 중국 사회주의 법치 건설에 또 다른 중대한 성과이며 법치 리념과 법치 방식을 통해 신시대 생태 문명 건설을 추진하고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현대화를 가속하는 데 중대하고 휴먼한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습니다. 통지는 8월 15일을 전국 생태의 날과 생태환경법전 정식 시행이라는 시간적 계기를 충분히 활용하여 사회 선전과 주제 활동을 광범위하게 전개하고 광대한 간부와 군중을 교육 인도하여 생태 문명 법치 수행을 지속적으로 제고하며 정산 록수는 금산 은산이라는 이름을 자각적으로 실천하고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현대화 건설 실천에 적극 동참하도록 해야 한다고 적기했습니다.
1: 15일은 전국 생태의 날입니다. 자연자원부 남해구군 14일 2025년 남해구 해양생태 조기경보 관측 공보와 2025년 남해구 해양생태 보호복원 공보를 정식으로 발표하고 서사, 중사, 남사군도 산호초 생태계 현황을 처음으로 집중 발표했습니다. 우리나라 남해구는 주로 광동, 광서, 해남 3개 성과 자치구를 포함하며 홍수림, 산호초, 해초지대, 해안 염습지 등 다양한 열대, 아열대 해양 생태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2025년 남해구 해양생태 보호복원 공보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남해구에서는 총 66개의 해양생태복원공사 프로젝트가 시행되었으며 총 투입 자금은 약 50억 원에 달했습니다. 자연자원부 남해국 총공정사이며 해양생태복원처 처장인 오령령은 각 방면의 협력 노력으로 남해구의 홍수림, 산호초, 해초지대 등 보호복원 작업에서 뚜렷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소개했습니다. 오령령 처장은 우리 남해국 기술팀은 작년에 황암도 석호 북부 조사 중 성장한 해초지대를 발견했는데 이는 우리나라에서 알려진 최대 면적의 둥근잎 실말 해초지대라고 소개했습니다. 이후 원격 탐사 역추적을 실시한 결과 우리나라의 황암도 생태보호 강도가 지속적으로 강화됨에 따라 해당 해초지대 면적이 2010년 64헥타르에서 지난해에는 185헥타르로 증가했으며 초기 점상 분포에서 점차 연속 집중 분포로 발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2025년 남해구 해양생태 조기경보 관측 공보는 서사, 중사, 남사 군초의 생태 현황을 처음으로 종합평가했으며 그중 9개 군초의 실제 생태 현황을 중점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지난해 해남 문창 근해에서 처음으로 몸 길이 약 8m에 달하는 성체 고래 상어가 발견되었고 북부만 해역에서는 부리 고래와 참돌고래가 무리를 지어 먹이를 찾는 모습이 관측되었습니다. 이러한 종들의 발견은 전국을 선도하는 해양관측 혁신 성과에 힘입은 것입니다. 예를 들어 광서에서는 처음으로 환경 DNA 기술을 위주도 산호초 오류 관측에 투입했으며 해수 시료 채취만으로 수십 종의 암초성 오류를 식별할 수 있어 잠수 조사 비용을 대폭 절감했습니다. 해남에서는 산호초 지능형 조기 경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산호 백화 현상과 가시 불가사리 AI 예측 모델을 탑재하여 전국 지능형 해양 빅데이터 대회에서 2등상을 수상했습니다. 두 공보에 따르면 2025년 우리나라 남해구의 해양 생태 현황은 전반적으로 안정적이지만 해양 생태계 질과 연안 재해 방지 능력은 여전히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5차 5개는 전망 계획 기간, 푸른 해만 아름다운 해안, 조화로운 섬 건설 행동을 심화 추진하고 해양 생태 보호 복원 사업을 과학적으로 배치하며 해양 생태 제품 공급 능력과 거래 활력을 체계적으로 향상시켜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현대화 건설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0: 국가 우정국의 최신 자료에 따르면 7월 중국 택배 발전 지수는 424.1로 전년 동기 대비 2.4% 증가했습니다. 7월 택배 물동량은 일평균 약 5천만 건으로 시장 규모는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봉사의 품질과 효율은 안정적으로 향상되고 있습니다. 이상 뉴스를 마칩니다. 이 시간 담당의 박민걸, 김홍아였습니다.

오늘은 자체 발전의 길을 걸어가는 중국은 아무도 압박하지 않는다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서방 일부 언론과 싱크탱크가 이른바 중국 압박론을 제기하면서 중국의 제조업과 신에너지의 산업 수출이 세계 시장의 공간을 잠식하고 발전 도상국의 산업화 과정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론조에 대해 미국 콜롬비아 대학 역사학자 아담 투즈는 8월 뉴미디어 플랫폼 삽스택에 글을 올려 반박했습니다. 아담 투즈 교수는 중국 압박론은 사실에 반해 가증한 정치적 담화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른바 중국 압박론은 경제 데이터 분석에 근거해 도출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정치적 고려에서 나온 것으로 논조는 그야말로 철저한 사기라고 지적했습니다. 아담 투즈 교수는 논문에서 2010년에 미국 학자들은 이른바 중국 쇼크라는 개념을 제시했다면서 이는 주로 중국의 세계무역기구 가입 이후 미국 노동시장에 미친 영향을 되짚어 본 것이라고 했습니다. 2020년 유럽 학자들은 이른바 중국 충격 2.0 버전을 제기했는데 주된 이유는 중국 전기자동차 유럽 자동차 산업에 위협을 가할 수 있다는 우려였습니다. 2026년 두 인도 학자는 미국 외교 잡지에 이른바 중국 충격 3.0판 즉 중국 압박론을 제기했습니다. 아담 투즈 교수는 그래서 앞에 두 개념이 사실과 경제 데이터에 부분적으로 기반한 연구라고 할 수 있다면서 이른바 중국 압박론은 순전히 사실에 반하는 추정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저자는 이미 일어난 일과 앞으로 일어날 일을 논하지 않고 글 전체가 가정을 전개로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담 투즈 교수는 그래서 이른바 세 가지 중국 충격론의 가운데 중국 압박론이 가장 황당하다고 지적하면서 이는 중국에 대한 비판이 전적으로 반사실적인 추측에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두 인도 학자는 자신의 견해를 뒷받침하기 위해 이른바 전연적 경로와 비례 배분이라는 두 핵심 가설을 제시했습니다. 이에 대해 아담 투즈 교수는 논문에서 이 두 가설에 많은 허점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우선 이른바 전형적인 경로를 논박했습니다. 인도 학자들은 각국이 모두 농업에서 출발해 점차 경공업과 노동 집약형 산업으로 전환하고 그 다음에는 이를 바탕으로 가치 사슬을 따라 우로 상승해야 한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 고소득 국가는 노동 집약형 산업을 저소득 국가에 넘겨 그 공백을 메우게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아담 투즈 교수는 발전 경로

0: 너는 당이라는 것이 아니고 또한 어떤 특정한 법칙을 따르는 것도 아니며 더더욱 줄을 선 결과도 아니라고 반박하면서 각국에는 저마다의 국정에 맞는 발전 경로가 있고 이른바 전형적 경로라는 것은 애초부터 전혀 현실적이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그 다음은 이른바 비례배분을 반박했습니다. 인도 학자들은 각국의 노동 집약형 산업 수출 규모는 그 나라 노동력이 전 세계 노동력 총량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맞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아담 투즈 교수는 이런 가설은 현실적인 경험과 완전히 배치된다고 반박했습니다. 수많은 사례가 충분히 증명하듯이 낮은 임금과 낮은 소득 수준만으로는 국제 경쟁력을 갖춘 산업 생산 기지를 구축할 수 없습니다. 그는 기사에서 업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국제무역의 점유율 배분은 결코 인구 규모를 기준으로 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투즈 교수는 한 국가는 인구 규모만으로 전 세계 수출 점유율의 동등한 비율을 자연스럽게 누릴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그는 더 나아가 이른바 중국의 충격에 대한 세 가지 버전에는 공통된 오류가 있다면서 그것은 스스로의 발전 문제를 의도적으로 외면하면서 온갖 방법을 다해 문제의 책임을 중국에 돌리려 한 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아담 투즈 교수는 미국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는 것은 제조업의 공동화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고 제기했고 유럽 자동차 산업이 정체된 것은 기술이 보수적이고 혁신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닌가고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인도가 중국에서 이전에 나온 산업을 받아들이지 못한 것은 내부의 구조적 실패, 인프라 병목 등 이유 때문이 아닌가고 날카롭게 제기했습니다. 아담 투즈 교수는 그래서 발전은 줄 서는 일이 아니라면서 우리는 중국을 악마화할 것이 아니라 세계를 정상화로 돌려놓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른바 중국 압박론은 가설 속에만 존재한다면서 현실 세계에서 강대한 중국은 자기만의 발전의 길을 갈 뿐 그 누구도 압박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자기만의 발전의 길을 가는 중국은 아무도 압박하지 않았다는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해설의 리구코였습니다.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리 존칙입니다.
0: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종목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종국식 현대화, 종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0: 심층 보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외 초점 문제와 중요한 사건 사변에 대한 보도와 논평을 전해드리는 중앙방송 전국 심층 보도 시간입니다. 저는 이 시간 프로 진행을 맡은 김성용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학습 시간에 결혈 특별 프로그램 평화근인 습근평이 좋아하는 전고 제8부 생태 문명편을 보내드리고 특집방송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수립하고 새로정에서 분발하자 시간에는 4개의 기준 모델 구축으로 고품질 발전의 새로운 그림을 그려가고 있는 신강 하미시의 경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뉴스 추적 시간에는 3명의 외신 기자가 바라본 자신감 넘치고 활기차게 전진하는 중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애청 바랍니다. 먼저 학습 시간입니다.
1: 学习是成长进步的阶梯，青年人正处于学习的黄金时期，应该把学习作为首要任务，作为一种责任、一种精神追求、一种生活方式。树立梦想，从学习开始，让勤奋学习成为青年远航的动力。 让增长本领成为青年青春搏击的能量。
2: 배움의길에서전진하고
3: 배움의전당에서진보하는학습시간
0: 오늘은지난시간계속으로평화근인습근평이좋아하는전곡제8부사람이청산을저버리지않으면청산도결코사람을저버리지않는다생태문명편다섯번째부분보내드리겠습니다
4: 자연법칙을존중하고그에순응하며이를기초로자연을개조하여자연재해를줄이고인민의생활에복지를마련해야합니다이면에서저는매우유명한역사인물을예로들고싶습니다누굴까요바로소식입니다이렇게누구나아는대문호가생태문명건설면에서도중요한기여를했습니다사실소식은수자원오염퇴치면에서탁월한공헌을했습니다때문에저는오늘이면에서중점적으로특수한수리인소식을소개하렵니다소식은항주에서두차례관직을맡았고항주의수리건설과도뗄수없는인연을맺었습니다서호에는특히풍년풀이잘자라는데자주재고하지않으면쉽게막히곤했습니다하지만북송시기에서호를황실의방생지로지정하면서준설작업은거의중단됐습니다소식이항주지주로부임했을무렵서호의거의절반이풍년풀때문에막혀있었고백성들은이로인해큰고통을받고있었습니다백성들은한목소리로소식에게서호를정비해줄것을요청했고민심은매우강렬했습니다만약풍년풀을계속방치한다면20년후에는서호를더이상볼수없게될것이라는위기감이강렬했던것입니다백성의호소는소식의직무수행목표였습니다소식은즉시조정에상서하여서호정비작업을시작할것을제기했습니다그리고조정의답변을기다리지못한채바로자금을마련하고병사와인부들을조직해풍년풀을제거하고진흙을파내는작업을시작했습니다당시서호에서풍년풀로덮인면적은어느정도였을까요그면적은25만장에달했고진흙은산더미처럼쌓여있었습니다그렇다면풍년풀과진흙을어떻게처리했을까요여러분은소식을책벌레로만생각하시면안됩니다소식의처세지혜는매우뛰어납니다서호에익숙한그는서호에는 동서 방향으로만 긴 제방이 하나 있고 남북 방향으로는 없다는 상황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호수 주변은 둘레가 30리나 되어 교통이 매우 불편하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폐물을 보물로 바꾸어 현지 재료로 풍년풀과 진흙을 이용해 남북 방향에 둑을 쌓으면 되지 않을까. 소식은 이를 바로 행동에 옮겼습니다. 단 4개월 만에 소식은 길이 880장, 너비 5장의 긴 제방을 쌓았습니다. 서울을 정비한 이 수리공사는 백성들의 생계 문제를 해결했을 뿐만 아니라 서호의 아름다움을 더욱 빛내주어 환경보호와 생태건설의 모범적인 프로젝트로 됐습니다. 공사가 완공된 날 항조 백성들은 모두 떨쳐나와 마치 큰 명절을 축하하듯 이 프로젝트의 성공을 기뻐했습니다. 소식 또한 기쁜 마음으로 이런 시를 남겼습니다. 륙교는 천안을 가로지르고 북산과 남평이 처음으로 이어졌도다. 문득 눈을 떠보니 25만 장의 풍년풀이 푸른 구름처럼 사라져버렸네. 풍풀을 제거하고 호수에 진흙을 파내며 긴 제방을 쌓고 농민들에게 연꽃 재배를 장려하는 등 일련의 조치를 통해 소호는 이전보다 더욱 아름다워졌습니다. 비록 소식이 항주에서 일한 기간은 1년 남짓에 불과했지만 그 짧은 기간 동안 그는 한시도 쉬지 않고 항주의 수리 공사를 위해 중요한 기여를 했습니다. 소식이 항주를 떠난 후 후임 항주 지주는 이 제방을 소공제로 명명했습니다. 그 뒤로 소제는 유명한 서호 경관의 하나가 됐습니다. 습근평 총서기는 수차례 만물은 각자의 조화로 생성하고 각자의 자양분을 얻어 성장한다란 전고를 인용하면서 선조들이 자연 법칙을 존중하고 현지 실정에 맞게 폐기물을 보물로 바꾸는 생태적 지혜에서 경험과 교훈을 얻어 국정운영의 실천 속에서 끊임없이 생태문명 사상을 심화시켜 왔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결국 인민을 최우선으로 하고 인민을 마음에 품는 이념을 구현한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깊이 리해하고 학습해야 합니다.
5: 다음으로 저는 두 번째 문제, 무엇 때문에 생태문명을 건설해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민족 발전의 관점에서 볼 때 생태문명은 중화민족의 지속 가능 발전의 근본 대계와 관련이 있습니다. 습근평 총서기는 수차 이렇게 말했습니다. 행복은 분투를 통해 얻어집니다. 20차 당대회 보고에서 총서기는 우리는 록수 정산이 곧 금산 은산이라는 리념을 견지하고 산수 삼림과 농지, 호수, 초원, 사막에 대한 일체화 보호와 체계적 관리를 실시하고 전방위적이고 전지역 전 과정으로 생태환경 보호를 강화하여 생태문명 체계가 더욱 건전해졌다고 총화했습니다. 우리의 생태문명 건설은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선대가 나무를 심으면 후대가 그 그늘을 누립니다. 위대한 사업은 몇 세대, 십수 세대, 심지어 수십 대에 걸친 지속적인 분투를 필요로 합니다. 생태문명 건설은 바로 이런 위대한 사업이며 오직 팔소매를 걷어붙이고 열심히 일해야만 우리의 터전을 더욱 아름답게 갖고 갈 수 있습니다. 국가 건설 수요의 관점에서 볼 때 중국식 현대화는 사람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생하는 현대화입니다. 20차 당대회 보고에서 습근평 총서기는 중국식 현대화를 건설하기 위한 웅대한 청사진을 논술했으며 그중 중요한 내용의 하나는 사람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현대화입니다. 우리는 지속 가능 발전을 견지하며 절약 우선, 보호 우선, 자연 복구를 중심으로 하는 방침을 견지하여 눈동자를 보호하듯 자연과 생태 환경을 보호해야 합니다. 즉 중화민족의 지속 가능 발전을 실현해야 합니다.
0: 네, 습근평이 좋아하는 전고 제8부, 사람이 청산을 저버리지 않으면 청산도 결코 사람을 저버리지 않는다. 생태 문명 편 다섯 번째 부분 들으셨습니다.
6: 작은 불꽃 하나는 우리의 손끝을 따뜻하게 해주고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은 우리의 지친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한 방울의 물은 우리의 입술을 적셔주고 힘차게 흐르는 장강은 만무양전을 관계합니다. 한 사람은 한날락의 음악을 연주하고 교향악단은 웅장한 음악을 연주합니다. 한 지역의 풍토는 그 지역의 사람을 기릅니다. 여러 민족이 함께 단결 진보하고 함께 번영 발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생명이고 역량이며 희망입니다.
0: 네, 특집 방송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수립하고 새 로정에서 분발하자 이어집니다.
2: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 로정에서 분발하자.
0: 오늘은 4개 기준 모델 구축으로 고품질 발전의 새로운 그림을 그려가고 있는 신강 하미 씨의 경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여름과 가을이 바뀌는 신강 하미 씨는 고비의 긴 바람이 장쾌하고 비단의 길 정취가 따뜻합니다. 신강 하미 씨 이주구 동화가도 청년로 서부 지역사회 홍성류역에서는 여러 민족 주민들이 모여 앉아 일상을 이야기하고 발전의 대안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공업 원군에는 풍력 발전기 날개가 천천히 돌아가고 컴퓨팅 자원기지의 불빛은 꺼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수소에너지 대형 트럭이 분주히 오고 갑니다. 도시농촌 건설에서 민족 단결에 이르기까지 산업의 비약적인 변화에서 민생의 질적 향상에 이르기까지 하미 씨는 두터운 기반을 쌓으면서 기세를 갖추고 힘을 비축해 힘껏 노력하고 있습니다. 8월 5일 신강 위글자치구 인민정부 보도 판공실에서 열린 시작과 출발 15차 5개년 전망계획 결렬 주제 기자회견 제10회 회의에서 하미 씨 관계자가 신강 동부의 중추도시인 하미 씨는 독특한 지리적 여건과 자원 우세를 바탕으로 14차 5개년 계획 기간 지역 총 생산액이 년 평균 9.9% 성장했다고 소개했습니다. 15차 5개년 전망 계획 기간에는 평안하고 안정적이며 효율적인 관리,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의 확고한 수립, 지역 경제의 고품질 발전, 공동 부유라는 네 가지 기준과 모범 건설 목표를 확고히 구축하고 실천으로 답하며 혁신으로 돌파구를 마련하여 천산 서북기슭에 고품질 발전의 새로운 장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네, 하미 씨는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확고히 수립하는 것을 각종 업무의 주선으로 삼고 전국 민족 단결과 진보 시범시라는 금빛 간판을 지속적으로 빛내면서 깊이 융합된 민족 단결의 결속력과 정교하고 효율적인 기층 관리를 바탕으로 단결과 안정, 조화롭고 긍정적인 발전의 큰 틀을 계속 구축하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하미 씨는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확고히 수립하는 사업과 기층 당 건설, 기층 관리의 심층 융합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22곳의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 확고히 수립 교육 실천 기지와 체험센터를 건설하고 각급 민족 단결 모범과 전형 601명을 육성했습니다. 66개의 서로 연결되고 융합된 시범단지와 113개의 홍성류 역참을 기반으로 이웃 간의 친목 교류, 청소년 교류, 문화관광 활동을 일상적으로 전개하여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이 사람들의 마음속 깊이 자리 잡도록 추진했습니다.
2: 전국 여러 민족 인민이 다 함께 신시대 새로정에서 분발 진취하는 모습을 전해드리고 각분에 세룩한 새로운 경험과 성과를 전해드리는 종합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로정에서 분발하자 시간입니다.
0: 네, 하미시 당위원회 상무위원이며 상무부시장인 유학성은 단결 협력하면서 사심없이 기여하는 하미 정신은 대를 이어 끊임없이 이어오면서 오래전부터 이미 도시의 혈맥 속에 깊이 스며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올해 1월 하미시는 다시 한번 성공적으로 전국 민족 단결 진보 시범시로 지정되었습니다. 이 무거운 영예는 하미시 여러 민족 대중이 함께 단결하여 분투하고 함께 번영하고 발전하며 함께 현대화를 향해 달려온 데 대한 찬사입니다. 하미시 당위원회 부서기이며 시장인 우라무장 러이무는 우리는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확고히 수립하는 본보기이자 모범으로 건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15차 5기년 계획기간 하미시는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확고히 수립하는 것을 주선으로 삼고 이를 경제발전, 사회관리, 민생보장의 전 과정에 관통시키며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 확립과 기층 당건설, 기층관리의 심층 융합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문화로 신강을 윤택하는 일을 깊이 있게 추진하며 다양한 조치를 병행해 여러 민족의 예왕, 교류, 융합을 촉진함으로써 전시가 한마음으로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하는 거대한 힘을 응집시킬 것입니다. 네, 단결의 바탕색은 관리의 근간을 강화하는 것이고 평안 건설은 발전의 큰 틀을 떠받칩니다. 이른 아침 발코르 카자흐 자치현의 여러 지역사회 지원들은 일찍 일상적인 순찰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거리 곳곳의 안전 위험 요인을 점검하고 가정을 방문해 주민들의 요구를 경청했으며 갈등과 분쟁, 위험 요인을 미리 근원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힘썼습니다. 기층 관리 업무에 이미 5년째 종사해온 굴리자을 하스문은 우리는 매일 거리와 골목, 건물과 동 사이를 오고 가면서 민생의 작은 일들을 세심히 살피고 안전이라는 큰 일을 지켜나간다고 말합니다. 이는 주민들이 시름 놓고 평안하게 살도록 하기 위한 일입니다. 네, 하미시의 한 장비 제조 기업 책임자인 왕뢰는 하미시의 경영 환경은 해마다 더 좋아지고 있다면서 우리는 이곳에 뿌리 내리고 발전하는 데 더 큰 자신감과 더 큰 기반을 가지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7: 이어 뉴스 추적 시간입니다.
2: 뉴스 추적.
0: 오늘은 세 명의 외신 기자가 바라본 자신감 넘치고 활기차게 전진하는 중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전은 인류 사회의 영원한 주제입니다. 중국 공산당은 중국이 지속적으로 고품질 발전의 길을 걸어가도록 이끌면서 세계에 끊임없이 기회를 창출하고 또한 발전 도상국에 참고할 만한 경험과 경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점점 더 많은 외신 기자들이 중국 각지에 깊이 들어가 발전 경험을 탐구하고 중국식 현대화의 맥박을 느껴보고 있습니다. 최근 3명의 외신 기자가 중국 기자의 인터뷰를 받은 자리에서 그들이 바라본 중국의 눈부시게 발전하는 모습을 이야기했습니다. 네, 이탈리아 기자 마리오는 끊임없이 전진하면서도 자신의 뿌리를 잊지 않는 중국을 보았다고 말했습니다. 유럽 뉴스 통신사 유라시아 채널의 책임자인 카를로 마리오의 견해에 따르면 북경과 상면은 중국을 가장 대표하는 두 도시입니다. 그는 두 도시는 마치 두 개의 거울과 같다고 말합니다. 한쪽은 깊은 역사적 전승을 비추고 다른 한쪽은 현대 발전의 활력을 반사하여 함께 현대 중국의 입체적이고 생생한 모습을 이루어냅니다. 고금이 어우러진 도시로서 북경은 줄곧 중국 전통문화의 중심지로 여겨져 왔습니다. 북해공원, 경산공원 등 고풍스러운 전통정원은 시민들에게 고요하면서도 문화적 의미가 깊은 휴식처를 제공하고 인파로 붐비는 왕부정 보행거리는 도시 생활의 편리함과 활력을 생생하게 느끼게 해줍니다. 이곳에는 깊고 구불구불한 골목도 있고 넓고 질서정연한 거리도 있습니다. 마리오는 전통과 현대가 서로 어긋나지 않고 함께 북경의 독특한 도시 구도를 이룬다고 밝혔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마리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긴 것은 북경의 수없이 많은 웅장한 박물관들이었습니다. 박물관들은 중국의 원시 시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의 역사적 과정을 체계적으로 보여주면서 중화 문명의 깊고도 두터운 축적을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마리오는 거대한 건물과 정교한 예술의 세부가 공존하면서 역사는 더 이상 책 속의 글자가 아니라 직접 발을 들여놓을 수 있는 실제 공간이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네, 상례에 도착해 마리오는 황포 강가에 서서 멀리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상해는 국제 대도시라는 명칭에 정말 잘 어울린다고 말했습니다. 상해의 도시 생활은 절조가 매우 빠르고 창리 사업도 활발히 발전하고 있습니다. 각종 박물관과 예술 공간은 포용과 융합의 문화적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네, 중국 공산당 제1차 전국 대표대회 기념관에 들어선 마리오는 깊은 충격을 받았고 동시에 분명한 정신적 계승도 느꼈습니다. 그는 이번 방문을 상해에는 중국 공산주의 역사를 전문적으로 전시하는 기념관이 있다라는 기사로 썼습니다. 기사는 기념관은 방대한 수의 소장문은 실물, 신문과 잡지, 서적, 사진들을 통해 전쟁의 참상과 궁극의 쇠퇴 속에서도 조국의 부흥을 위해 헌신한 중국 공산주의자들의 끊임없는 노력을 증언하였고 더 나아가 목표를 추구하는 그들의 확고한 신념을 더욱 분명히 보여주었다고 썼습니다. 마리오는 초심을 잃지 말아야 끝까지 이루어낼 수 있다고 말합니다. 중국 공산당은 창당 초기부터 뜨틈없이 중국 인민의 복지와 민족 부흥의 위대한 대업을 추구하는 데 진력해왔습니다. 이는 오늘날까지도 중국 공산당이 중국의 전진과 발전을 끊임없이 추진하는 중요한 정신적 원동력입니다. 마리오는 북경이든 상해든 모두 역사를 소중히 여기면서도 적극적으로 혁신하는 중국을 보여주고 또 나아가 끊임없이 전진하면서도 자신의 뿌리를 잊지 않는 중국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2: 국내외 초점 뉴스, 분쟁이 심각한 사건 사고, 이슈되는 소식과 관련해 자상히 보도해드리는 뉴스 추적 시간입니다. 사건의 전후와 그 후를 지속적으로 알아보는 뉴스 추적 시간입니다. 사건의 진모를 깊숙이 파헤치고 원인, 경과, 결과까지 지속적으로 알려드리는 뉴스 추적 시간입니다.
0: 파키스탄 기자 아크람은 중국에서는 국가의 부강과 인민의 행복은 하나라고 말합니다. 파키스탄 전투 미디어 그룹의 국제 업무 고문인 할리드 아크람은 제가 가본 중국의 모든 땅에서 질서와 균형 그리고 희망을 느낄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지난 20년 동안 저는 중국 50여 개 도시를 방문했습니다. 북경, 광동, 강서, 신강 등지에 모두 저의 발자취가 남아있습니다. 중국에서는 국가의 부강과 인민의 행복이 하나이고 이 둘은 긍정적인 관계를 이룹니다. 총 길이가 3,000km인 중국 파키스탄 경제회랑은 신강 카슈에서 시작해 파키스탄 과더르항에서 끝납니다. 2025년은 마침 신강 위글 자치구 성립 70주년이어서 아크람은 두 차례 신강을 찾아 취재했습니다. 중국 공산당의 영도하에 신강은 도시 현대화를 추진하는 동시에 역사 문화를 전승하는 발전의 로정을 보여주었습니다. 아크람은 신강은 예로부터 비단의 길 동서교류를 잇는 중요한 중추였다면서 오늘의 우름치는 이미 비단의 길 경제대 핵심권의 중요한 중추도시가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우름치의 활발한 발전 속에는 언제나 문화적 융합의 바탕색이 남아 있습니다. 우름치에 위치한 신강 국제 대바자르에는 수천 개의 상점이 밀집해 있고 각종 상품이 눈부시게 다양하게 진열되어 있습니다. 특색 있는 건물과 민속 풍정, 상품 무역이 이곳에서 완벽하게 어우러져 매일 10만 명이 넘는 국내외 관광객을 끌어들입니다. 이곳 대바자르가 곧 신강의 축소판이라 할 수 있습니다. 현대화된 발전과 역사 문화의 전승이 이곳에서 서로를 더욱 돋보이게 합니다. 네, 네팔 기자 반다리는 중국은 지금 고품질 균형적인 현대화를 향해 안정적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25년 동안 네팔 국가통신사의 집행총편집장인 사라 핸드라 반다리는 여러 차례 서장을 방문했습니다. 네, 그는 서장을 방문할 때마다 눈에 띄는 발전의 거대한 변화를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현대화된 기반시설, 빈틈없이 이어지는 교통망, 의욕이 넘치고 자신감이 가득한 분위기 모두가 국가 전체의 발전 궤적을 비춰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비행기가 광활한 청장공원을 가로질러 라사 군가국제공항에 착륙했을 때 중국 서장자치구는 더는 많은 사람들의 인상 속에 외딴 변방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비록 서장은 해발이 높고 지리조건이 복잡하지만 잘 관리된 도로들이 외딴 공동체들을 촘촘히 이어주고 있습니다. 현대식 주택이 예전에 흙집을 대체했고 전력, 통신, 교육 및 의료 봉사는 가장 외진 정착지까지 이미 보급됐습니다. 축산업은 조직화되었고 우원의 특산 직물 재배 및 온실 채소 생산 등 산업도 꾸준히 발전하여 농촌 경제의 다원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역 관광 사업은 현지 주민들에게 새로운 소득원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풍력 발전기는 산모루에 우뚝 서 있고 태양광 패널은 햇빛이 잘 드는 산비탈을 가득 메워 가정과 기관에 청정 에너지를 공급합니다. 네, 반다리는 또한 중국의 여러 지역을 방문하면서 도시와 농촌의 큰 변화를 목격했습니다. 반다리는 중국의 제 분야의 발전은 각자 제각기 움직이며 고립적으로 추진되는 것이 아니라 협력적으로 연동하고 서로에게 영향을 부여하는 것이고 단계적인 움직임이 아니라 구조화되고 지속 가능한 장기적인 특성을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반다리는 정책이 진정으로 일상생활의 사소한 개선으로 전환될 때에야 비로소 발전은 실질적인 의미를 갖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은 고품질, 균형적인 현대화 목표를 향해 안정적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인민들의 삶을 더욱 안정되고 더 획득감 있게 이끌고 있습니다. 네, 심층 보도 마칩니다. 이 시간 프로펜성과 진행의 김성룡이었습니다. 우리 방송의 기타 내용을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라디오 이 세상 정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 정문사가 정문 한가운데 장미를 심었습니다. 볼꽃 탐스런 꽃이 피자 지나는 사람마다 감탄했고 정문사는 어깨가 으쓱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자 잎이 마르고 꽃잎은 힘없이 시들었습니다. 날이 갈수록 장미는 더 시들었고 정문사의 목소리도 거칠어졌습니다. 다른 집의 꽃들은 잘만 피는데 너는 대체 왜 이 모양이니? 장미는 차가운 시선 속에서 하루가 다르게 생기를 잃었습니다. 네, 그때 지나가던 노인이 장미 곁에 앉았습니다. 꽃이 시들었다고 꽃을 탓해서야 되겠나? 흙이 메마르지 않았는지 햇빛이 가려지지 않았는지 살피는 것이 정문사의 몫이지. 네, 우리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때 다정하던 배우자가 지치고 날카로워졌을 때 우리는 쉽게 사람이 변했다고 탓합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뿌리 내린 일상이 메마르지는 않았는지 내 말과 태도가 햇빛을 가리고 있지는 않은지 먼저 돌아봐야 합니다. 내 시든 꽃에 소리친다고 다시 피어나지 않듯이 지친 사람을 다그친다고 예선으로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상대를 탓하기 전에 내가 어떤 정원이었는지 돌아보는 것이 우선입니다. 네, 라디오 이 세상 오늘은 먼저 개혁을 갈증 전면 심화요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할 때 대한 중공중앙의 결정 보도독본 학습 시간이 준비됐고요. 세상 사는 이야기 시간에는 경찰과 주민이 한마음으로 그려가는 단결의 화포, 길림 출입경 변방 검사 청소, 연변 변경 관리지대, 삼가자 변경 파출소의 훈훈한 국민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사성으로 읽는 중국 역사와 문화 시간에는 민부요생의 뜻풀이와 요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노래 한 곡 들으시고 오늘의 첫 코너 만나볼까요?

계혁을 갈증 정면 쪽으로 심화하여 종국식 현대화를 추진할 때 대한 중공중앙의 결정, 보도 독본 학습 시간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간부의 현대화 건설 능력을 전면적으로 향상시키자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 계속으로 첫 번째 부분을 보내드립니다. 간부의 능력을 끊임없이 향상시키는 종료성과 긴박성을 깊이 인식하고 역사적 자각성을 높이고 직책 설정을 파악하며 간부 능력 건설의 목적성과 실효성을 한층 더 향상시켜 광범한 간부들의 변화를 알아보는 지혜, 변화에 대처하는 방법, 변화를 추구하는 용기를 끊임없이 강화하고 전당이 더욱 강대한 집권 능력과 지도 수준을 갖추도록 추진함으로써 종국식 현대화가 고센 파도를 해가르고 안정적이고 장기적으로 나아가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총성하고 청렴하며 책임감 있는 자질 높은 간부 대우를 건설함에 있어서의 강력한 조치입니다.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적으로 건설하려면 반드시 정치적 신념이 확고하고 신시대의 요구에 부응하며 현대화 건설 능력을 갖춘 간부 대우가 있어야 합니다. 현재 상황으로 볼 때 간부 대우의 전반적인 자질은 량호하고 각급 간부들의 능력은 신시대 위대한 투쟁의 연마를 거쳐 실질적으로 향상되었습니다. 그러나 정치적 민감성이 결여되고 정치적 능력이 부족한 문제, 능력 부족과 능력 위기 등 현상이 정도 부동하게 존재하는 문제, 능동적으로 책임지는 정신이 부족한 문제 등 간과할 수 없는 문제들이 존재한다는 점도 알아야 합니다. 이는 자질이 높고 전문화된 간부 대우를 건설하는 사업은 단번에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쇠를 벼리려면 쇳매가 단단해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신시대 새 장정의 길에서 각급 간부들이 능력과 실력 향상을 평생 과제로 삼도록 추진해야 하는 바 그들이 자기 개발에 서두르고 능동적으로 학습하고 적응력을 키워 그 능력과 자질이 당좌의 요구, 시대의 발걸음, 사업의 발전 수요에 부응되고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하는 로정에서 분발 진취하여 공훈을 세우고 업적을 쌓도록 해야 합니다. 시대와 더불어 간부의 현대화 건설 능력을 전면적으로 향상시켜야 합니다. 우리 당은 시종 간부들에게 덕과 재능을 겸비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각양 역사 시기에 당이 직면한 정세와 과업에 따라 각각 지중점 있는 요구를 제기했습니다. 18차 당대회 이래 습금형 정석에는 신시대 훌륭한 간부의 기준을 제시하고 8가지 실력과 7가지 능력 향상 등 간부의 능력과 자질 향상에 대하여 일련의 새로운 요구를 제기했습니다. 2024년 2월 습금형 총서기는 제6차 전국 간부 학습 양성 교재 서문을 작성하여 중국식 현대화 추진에 부응하는 정치 능력, 지도 능력, 사업 능력을 전면적으로 향상시켜야 한다라고 강조하면서 광범한 간부들에게 신시대 새 장정의 길에서 능력을 건설하는 데서의 시대적 내포와 실천 방향을 명시해 주었습니다. 반드시 정치 능력 향상을 우선순위에 놓아야 합니다. 습금형 정석에는 지도 간부의 모든 능력 중 정치 능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역사와 실천이 증명하다시피 당을 강력하고 힘있게 건설하고 당의 집권적 지위를 공고히 하려면 반드시 정치적 자질이 뛰어난 당원 간부가 많아야 합니다. 신시대 간부의 정치적 자질을 향상시킴에 있어서는 종국식 현대화로 강국 건설과 민족 붕괴 위협을 전면적으로 추진하는 이 중심 과업을 확고히 파악하고 시종 정치적 민감성, 명석한 도내와 정치적 의지력을 유지하여 언제 어디서나 정치적 차원에서 사고하고 결책을 내리고

0: 일을 처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는 우리가 정치적 판단력을 끊임없이 향상시키고 종시의 변화를 과학적으로 파악하고 현상의 본질을 정확하게 식별하며 행위의 옳고 그름을 똑똑히 분별하고 위험과 도전에 효과적으로 대항하는 능력을 증강시키며 정치적 리해력을 높이고 국가 대업에 대해 분명히 파악하고 시종 당조항과 고도의 일치성을 유지하며 정치적 집행력을 높이고 당조항의 결책과 포치를 애누리 없이 관철 실시하여 당조항에서 재창한 것은 단호히 호응하고 당조항의 결정은 단호히 집행하며 당조항에서 금지한 것은 단호히 집행하지 않도록 할 것을 요구합니다. 정치 능력은 구체적인 것이며 근본적으로 두 가지 확립을 확고하게 옹호하고 두 가지 소호를 결연히 실천하는 실제 행동에 구현되어야 합니다. 자각적으로 정치 단련과 정치 훈련을 강화하여 맡은 바 직책에 걸맞은 정치 능력을 갖춤으로써 정치적으로 살이 밝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반드시 지도 능력을 종합적으로 향상시켜야 합니다. 중국식 현대화는 인류 역사상 미중류의 대변혁으로서 법칙성 인식을 심화하고 현대화 발전을 선도하는 지도 능력을 향상시킬 것을 요구합니다. 이는 전방위적이고 체계적인 요구인 바 그 중점은 각급 지도 간부들이 습금형 총소기가 강조한 일곱 가지 능력을 기준으로 삼아 전반적인 자질 향상을 크게 추진하는 것입니다. 정치 능력을 향상시키고 충성의 기반을 튼튼히 다지는 전제하에 조사 연구 능력을 끊임없이 향상시켜 진실한 상황을 료해하고 파악하며 조사 연구 능력을 끊임없이 향상시켜 진실한 상황을 료해하고 파악하며 조사 연구를 통해 현대화 건설 과정의 일련의 난제, 애로를 파악하여 각종 문제와 모순을 해결하는 데 강력한 버팀목을 제공해 줘야 합니다. 과학적으로 결책하는 능력을 끊임없이 향상시키고 전략적 안목을 수립하여 전반적인 차원에서 문제를 보고 결책을 내려야 하며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전면적으로 타산하며 과학적으로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개혁 난관 돌파 능력을 끊임없이 향상시키고 사상관념, 생산방식, 리코더의 변혁과 혁신을 실현하며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적으로 건설하는 중대한 문제에 초점을 맞춰 개혁을 계획하고 추진해야 합니다.
1: 작은 불꽃 하나는 우리의 손끝을 따뜻하게 해주고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은 우리의 지친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한 방울의 물은 우리의 입술을 적셔주고 힘차게 흐르는 장강은 만무양전을 관계합니다. 한 사람은 한날락의 음악을 연주하고 교향악단은 웅장한 음악을 연주합니다. 한 지역의 풍토는 그 지역의 사람을 기릅니다. 여러 민족이 함께 단결 진보하고 함께 번영 발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생명이고 역량이며 희망입니다.
0: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중국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중국식 현대화, 중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정적으로 멀리 가는 길. 이 시간에는 연변 지역이 15척에는 천만 개에게 웅대한 청사진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는 생생한 실천을 주목해봅니다. 네, 올해 8월 15일은 전국 생태의 달이자 록수청산이 바로 금산 은산이라는 이름이 제기된 지 21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지난 20여 년간 연변 지역은 생태 문명 건설 사상을 깊이 있게 관철 실시하여 생태 보호와 생물 다양성 보호, 생태 가치 전환 등 면에서 풍성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네, 안정적으로 멀리 가는 길 오늘 이 시간에는 100년 고목을 매개로 촌민 모두가 생태 보호에 떨쳐나서고 공동 부유를 함께 실현해가는 연변 변경 마을의 생태 치부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동북단 종족 국경선에 자리 잡은 령정시는 푸른 숲과 맑은 강물을 품고 살아가며 생태 보호와 주민들의 행복을 잇는 독특한 녹색 이야기를 차곡차곡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거주 인구가 불과 10만 명 남짓한 변방 소도시인 이곳은 2025년 말 국가 생태문명건설 시범구와 록수청산이 곧 금산은산실천혁신기지라는 두 개의 국가급 연회를 한꺼번에 거머쥐었습니다. 경제 규모가 크지 않은 이 국경변방도시가 이 같은 영예를 안아온 것은 생태보호와 경제발전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았음을 의미합니다. 네, 령정시는 삼림 피봉률이 무려 70.52%에 달하고 814.59평방킬로미터의 생태보호 경계선이 튼튼한 국경생태 방어선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이 튼튼한 자연의 벽은 하루아침에 생긴 것이 아닙니다. 수십 년, 수백 년을 걸쳐 자연을 지켜온 사람들의 끊임없는 노력이 쌓여서 완성된 것입니다. 네, 삼합진에는 11그루의 대엽 황량 고목이 국경선에 줄지어서서 국경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중 수령이 가장 긴 나무는 81년의 세월을 품고 있습니다. 올해 71세인 조선족 생태지킴이 신기철 어르신은 벌써 7년째 이 고목들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는 옛날에는 고목 상태를 확인하려면 두 발로 뛰어다니며 일일이 살펴봐야 했어요. 근데 지금은 고목마다 신분증이 생겼고 전문 관리팀이 정기적으로 찾아와 살피고 있어요. 관광객들은 안내 표지판을 통해 매 고목이 담긴 세월 이야기도 만날 수 있습니다. 라고 소개했습니다. 2024년 삼합진은 이 고목들을 중심으로 500만 원을 투자하여 국경 고목 역참 프로젝트를 추진했습니다. 나무 그늘 아래 세워진 커피숍의 월 매출액은 만 원을 넘습니다. 전국 8개 성에서 온 서부교육 대학생 자원봉사자들도 고목 지키기 활동에 동참했습니다. 올해 24세인 대학생 신진주는 대표 수호자로서 가장 오래된 1호 고목을 맡아 돌보고 있습니다. 네, 사람이 직접 두 발로 뛰어다니며 살피던 인력 방호에서 첨단 기술을 활용한 기술 방호로 전환하며 령정시는 전과정 폐쇄형 관리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올 상반기만 해도 총 6,655조의 생태 환경 관측 데이터를 수집했고 오염은 자동 관측 시스템 전송 종합도는 99.61%에 달했습니다.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영정시의 공기질 우량일수가 97.8%에 달했으며 해랑강 대신저수지의 수질은 3류 수준을 유지했으며 또 도시와 농촌 집중식 식용수 수원지의 수질 달성률이 100%에 달해 네, 주민들은 언제나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게 됐습니다. 네, 생태보호 성과는 주민들의 소득 증대로 이어졌습니다. 룡정시는 연변 사과배의 원산지입니다. 1921년
현지 농민들이 삼배를 토종 묘목에 접목시켰고 백년의 발전을 거쳐 북방 배종의 명품으로 불리는 이 특색 과일은 생산액이 거의 1억 원에 달하는 민생 부흥 산업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네, 2025년 룡정시 사과배 재배 면적은 2.8만 모에 달하고 생산액은 9,462만 원에 달했습니다. 네, 총수 과수 전문합작사 이사장 량작규는 2025년 합작사에서 2만여 그루의 사과배 나무를 재배했고 은배즙, 사과배즙, 사과배 조료 등 심가공 제품까지 개발하여 시장에 내놓았다고 소개했습니다. 네, 사과배가 땅에서 일궈낸 산업이라면 송이버섯은 자연 속에서 보호하며 얻는 고부가가치 특산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룡정시는 천불지산 국가급 자연보호군에 2만 헥타르의 야생 송이버섯 자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장백산에서만 만날 수 있는 이 야생 식용버섯은 국제시장에서 황금버섯으로 불릴 만큼 인기가 높습니다. 문화와 관광의 융합은 룡정의 가장 강력한 성장 동력입니다. 지331 국도 저은 구간이 개통되면서 이 가장 아름다운 국경선은 룡정의 국경 마을들을 한 줄로 이어놓았습니다. 올 상반기 룡정시는 228만 300명의 관광객을 맞이했으며 관광 수입은 20억 4,100만 원을 기록했습니다. 네, 백금향 지331 국도변에는 백금세월 테마 우체국이 새로 세워졌습니다. 국도라인 최초로 우편 서비스, 문화창의 제품 전시, 관광객 사진 촬영과 특색 상점이 융합된 복합 문화 공간으로서 네, 관광객들은 이곳에서 국경 우체국 토상을 찍은 엽서를 붙이며 남다른 백금 기억을 남길 수가 있습니다. 네, 중국 조선족 교육 제1촌으로 불리는 홍생마을 명동촌에서는 촌 집단 연간소득이 이미 96만 원을 넘었습니다. 량전 백세 휴양 리조트는 2026년 4월에 전면 개원한 이래 루게로 15만 5천 명의 관광객을 맞이했고 비암산 온천마을은 러시아 관광객들이 즐겨 찾는 명소로 떠올랐습니다. 눈 풍경과 온천을 동시에 즐기는 독특한 체험은 이제 룡정 겨울 관광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네, 룡정의 성공적인 사례는 생태 우세가 자동으로 재부로 전환될 수 없고 또 오직 생태와 경제를 잇는 효율적인 연결 통로를 만들어야만 푸른 자연이 주민들의 돈주머니를 불려줄 수 있다는 진실을 보여줍니다. 이 통로는 세 부분으로 구성됩니다. 우선 제도 면에서 삼림 책임제와 하천 책임제를 철저히 이행하고 스마트 삼림 책임자 플랫폼을 기반으로 동적 관리를 실시합니다. 네, 프로젝트 면에서는 재정 자금을 수원지 관리, 류역 관리, 생태 복원 등 민생 사업에 집중 투입하는 동시에 사회적 자본을 유치하여 관광지 운영에 함께 참여하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네, 산업 면에서는 생태 플러스 농업, 생태 플러스 문화 관광, 생태 플러스 건강 휴양의 융합 구조를 부단히 최적화해야 합니다. 네, 수령 81년의 국경의 거목에서 100년 역사의 사과배 모수에 이르기까지 국제시장에 수출되는 황금버섯에서 지331 국도변의 커피향이 풍기는 고목 역참에 이르기까지 룡정은 단순히 자연을 지키는 것을 넘어 생태 자원을 측정 가능하고 오래 지속할 수 있는 경제성장 동력으로 전환시키고 있습니다. 이 국경 소도시가 걸어온 녹색의 길은 동북지역의 기타 현에 참고할 만한 실천 사례로 될 것입니다.

지구상에는 약 1,000만 종의 생물종이 살고 있을 것으로 생물학자들은 추론합니다. 이 중 공식적인 이름, 학명이 부여된 생물종은 약 20%인 200만 종에 불과합니다. 인간을 제외한 대부분의 생물종은 지구의 특정 장소에 제한적으로 분포합니다. 따라서 지구에는 기후 환경에 따라서 생물종이 많이 분포하는 곳과 적게 분포하는 곳이 있기 마련입니다. 어느 특정 지역에 얼마나 다양한 생물종들이 분포하는지를 정리하는 용어가 생물 다양성입니다. 그런데 전 지구적으로 보아서 육지에서 생물 다양성이 높은 지역을 생물 다양성 열점이라고 부릅니다. 다양한 생물종들이 사는 생물 다양성 열점 지역은 인류가 살기에도 적당한 기후를 갖는 지역이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인류 문명의 발달과 함께 이들 열점 지역 면적은 급격히 줄어들고 있고 많은 생물들의 서식지가 위협받고 있어서 미래에 이들의 생존을 장담할 수 없는 멸종의 회오리 바람에 휘말리고 있습니다. 생물종이 이 회오리 바람에 휩쓸리면 빠져나오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고 결국 멸종에 이르게 되기 때문에 지구상에서 우선적으로 생물 다양성 열점을 잘 보존하는 것이 시급한 인류의 책무입니다. 생물 다양성의 개념도 기본 개념인 종 다양성에서 종 내의 개체들을 통해서 파악할 수 있는 유전적 다양성, 또 다양한 종들로 구성된 기능 단위인 생태계의 다양성, 그리고 인류가 자연과 교감하면서 이루어낸 문화적 다양성까지 총괄하는 개념으로 확장됐습니다. 이들 개념이 무엇을 의미하든 간에 다양성이 높은 것이 이 시스템의 건강성을 의미합니다. 즉 종이 건강하려면 유전적 다양성이 커야 하고 생태계가 건강하기 위해선 종 다양성이 높아야 하며 지구가 건강하려면 생태계가 다양해야 하며 생태계를 구성하는 한 종인 인류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문화적 다양성이 유지돼야 합니다. 지구상에는 인간의 극심한 간섭으로 많은 생물종들이 멸종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인간은 혈당량, 혈압, 체지방 지수, 간 수치, 지방 함량 등 여러 수치를 이용해서 우리의 건강을 파악하는 지수로 활용합니다. 같은 원리로 지구의 건강 지수도 생물종 다양성 지수를 이용해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탐욕으로 많은 생물종들이 야생에서 멸종되었거나 멸종 위기에 처해 있고 생태계의 구성종들은 단순화되고 있을 뿐 아니라 지구의 건강 지수는 급격히 악화되고 있습니다. 마치 어느 종이 멸종 위기에 처하거나 멸종되면 그 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다양한 생물들이 기능적 구조적으로 얽혀있는 생태계는 우리 몸과 같은 하나의 유기체나 마찬가지입니다. 즉 인간의 한 기관이 기능하지 못하면 결국은 불구가 되거나 사망에 이르는 것과 마찬가지로 특정 종의 멸종은 생태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앞으로 지구 생물 다양성 지수는 현재보다 더 감소할 것이 자명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인류에게 더 심각한 질병들이 더 자주 창궐할 수도 있을 거고요. 역으로 생각해보면 이러한 질병으로부터 우리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해서 우리는 근본적으로 지구 생물 다양성을 보존하고 생태계에 대한 인간 간섭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우리의 생활 방식을 끊임없이 개선해야 합니다.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현 시대에 우리가 직면한 우리 모두에게 속하는 책무입니다.

네, 작은 실천 하나가 큰 변화를 만듭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천국 민족의 소리 라디오 이 세상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더 넓은 세상을 바라보는 방송, 여러분의 작은 목소리도 귀 기울이는 라디오 이 세상,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이야기를 자유롭게 나누는 시간입니다. 열정과 패기, 감동이 살아있는 여러분의 솔직담백한 이야기 함께 들어봅니다. 네, 세상 사는 이야기, 오늘 이 시간에는 경찰과 주민이 한마음으로 그려가는 단결의 화포, 연변 변경관리지대 삼가자 변경파출소의 훈훈한 군민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조평경에 위치한 훈촌시 삼가자 만족형 고성천의 민족단결진보사업소는 따뜻한 정으로 훈훈함이 차넘칩니다. 길림출입경 변방금사청소 연변변경관리지대 삼가자 변경파출소에서는 경찰과 주민이 한마음이 되어 여러 민족이 융합되는 감동적인 이야기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삼가자 변경파출소는 중화민족 공동체의식 확고히 수립을 주선으로 삼고 새 시대 봉교 경험을 사업에 구현하면서 주민들의 마음을 잇는 교량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여 평안과 발전을 수호하고 있습니다. 네, 스승님은 늘 변경을 잘 지키는 것이 바로 여러 민족 군종들의 행복한 토선을 지키는 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삼가자 변경파출소 경찰 서봉의 말에는 대대로 이어지는 사명과 책임감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그의 스승은 바로 전국 민족단결진보 모범개인 안성림입니다. 소봉은 스승의 뜻을 이어 여러 민족 군종들이 믿고 의지하는 가까운 이웃으로 되었습니다. 삼가자 변경파출소는 천리병강의 붉은 단기 연합건설을 심화하고 지부연합건설, 마을기업연합방어, 경찰 주민 연동이라는 근무 모식을 혁신하여 파출소 소장이 현 당위 지도부에 참여하고 경찰이 촌 당지부 부서기를 겸임하는 기세를 통해 변경 관리를 지역 발전의 전반 과정에 통합시켰습니다. 네, 변경 순찰원과 보조 경찰로 구성된 붉은 조끼 이웃 지킴 지원팀은 법률 지식을 상담해주고 위험 요소를 점검하고 갈등을 해결해주는 세 가지 봉사를 통해 일상의 사업에서 근원을 밝히고 오한을 방지하며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 번은 협력원인 랑 할머니가 마을을 순찰하던 중 두 촌민이 다투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예, 랑 할머니는 두 사람의 다툼을 막아나서는 한편 즉시 파출소에 도움을 청했습니다. 제보를 받은 파출소 경찰은 신속히 현장에 도착해 조성에 나섰습니다. 알고 보니 촌민 류머는 조모가 쓰레기를 아무 곳에나 버리는 것을 발견하고 여러 번 제지시켰으나 효과를 보지 못하자 불만이 쌓였던 것입니다. 네, 상황을 요해한 경찰들은 두 사람의 마음을 안정시키는 동시에 인내심 있는 조정과 설득을 진행했습니다. 네, 삼가자 변경파출소 교도원 조정강은 붉은 조끼 이웃 지킴 지원팀은 저희 업무 범위를 확장하고 소중한 정보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경찰 업무 효율을 효과적으로 높였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삼가자 만족형의 8개 독립 경무실과 영상지휘실이 입체 방어망을 구축하여 인력, 사건 정보, 영상 감시를 한 화면에서 통합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관할 구역 내 행정사건 발생률은 74% 줄어들고 형사사건 해결률은 100%에 달했으며 고성천은 연속 17년간 단 한 건의 형사사건도 발생하지 않은 성과를 지켜오고 있습니다. 네, 파출소는 주민의 힘을 모아 분쟁을 해결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소통 창구를 마련하여 주민들의 목소리가 효과적으로 전달되도록 했습니다. 주민 이야기의 날은 파출소가 갈등을 해소하고 평화를 유지하는 중요한 공간입니다. 네, 파출소는 또한 민족정책 이론 학습 책자를 만들어 마을 방송과 주민 이야기 날을 통해 민족 단결의 이념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매주 정기석으로 열리는 주민 이야기 날이면 고성천 경무실은 여러 민족 주민들로 가득 차고 그들은 서로 의견을 나누며 문제를 해결합니다. 이러한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향천 문명 건설을 촉진하고 공동체 의식을 높였으며 고성천이 전국 민주법치 모범마을로 선정되는 결실로 이어졌습니다. 네, 밧줄소 경찰들은 조민들의 큰일과 사소한 일을 가리지 않고 모두 마음에 새기고 있습니다. 네, 독거로인 관금림은 눈시울을 붉히며 밧줄소에 대한 신뢰를 표했습니다. 마을의 노령화가 심화되면서 밧줄소는 독거로인과 홀로 남은 어린이를 중점 보호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이들은 길림성에서 최초로 변경 민족 단결 진보 사업소를 설립하고 9년째 공동건설 주제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또한 독거로인 서류, 병강수호 당원, 선봉 봉사대, 사랑의 배달, 봉사 등 다양한 맞춤형 편민 조치를 펼치고 있습니다. 네, 경찰 서봉의 업무 수첩에는 관할 구역 내 돌봄이 필요한 26명 로인의 정보가 상세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는 동강자촌의 관금린 노부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두 로인은 장애사인데다가 집도 낡아서 파출소 경찰들이 여러 번 찾아가 직접 수리해줬습니다. 네, 이분들이 없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지 정말 몰랐을 거요. 광금린 로에는 감격에 차 말했습니다. 네, 파출소는 지금까지 10가구의 어려운 가정과 장기적인 도움 관계를 맺었으며 두 명의 가정 형편이 어려운 아동에 대해서 17년간 후원에 나섰습니다. 네, 파출소는 적극적으로 향촌진흥에 조력하며 주민들의 치부를 돕는 촉진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3가

과자 만족형 립신초는 인근에서 이름난 딸기 마을이었지만 2020년 대량의 딸기가 판매되지 못하면서 재배 농가들이 어려움에 빠졌습니다. 상황을 요해한 파출소 경찰들은 자원봉사 판매원으로 변신하여 조눈락 딸기 판매 위챗 그룹을 만들고 농가들과 함께 온라인, 오프라인 판매 방안을 연구하여 7,000근이 넘는 딸기를 판매할 수 있도록 도와줬습니다. 이 경험을 바탕으로 삼가자소 농업판매지원위챗그룹을 설립해 루게로 12만 원 이상의 농민 소득 증대에 기여했으며 특색 농산물이 삼가자 만족향의 치부 명함이 되도록 힘쓰고 있습니다. 네, 안성림 소봉을 비롯하여 삼가자 변경파출소 경찰들은 세대를 이어가는 책임감을 안고 변경선을 주름 잡으며 주민들의 평안한 삶을 수호하고 있습니다. 삼가자 변경파출소는 집단 3등공 4차례 수상하고 전국 민족단결진보 시범단위, 전국 공안기관 주민사랑 모범집단 등 영예를 받아 안았으며 당에 충성하고 인민을 위해 봉사하며 공정하게 집법하고 규율을 엄격히 하는 언약을 실천으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0: 엄마, 창문을 왜 열어요? 밤새도록 창문을 닫고 있으면 방 안에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아서 숨 막히잖아. 그래서 창문을 열고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는 건가요? 그렇지. 그럼 엄마, 만약 우리 모두가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면 지구가 답답해하지 않을까요?
1: 그게...

0: 지구를 너무 오래 숨막히게 하지 마세요.
1: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존칙입니다.
1: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겹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0: 고사 성어는 단순한 단어가 아닌 역사와 지혜가 응축된 한 편의 드라마와 같은 이야기이고 종하민족의 종수를 담은 보물창고입니다. 매일 하나의 고사 성어를 깊이 있게 봐야죠. 그 속에 담긴 생생한 역사와 문화적 배경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알아볼 고사 성어는 백성, 민, 안일, 부, 애로울, 료, 날생, 민부, 여생입니다. 이 고사 성어는 백성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네, 전국시대 말 여러 제후국들이 패권을 다투니 전쟁이 계속되었습니다. 진소왕은 대상 100기를 파견해 이궐에서 한나라와 위나라의 연합군을 크게 이기고 무려 24만 명을 죽였습니다. 이후 몇 년간 진나라 군대는 한나라와 위나라를 빈번히 공격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전쟁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후에 백기의 대군이 초나라에 쳐들어가니 이번에는 초나라 백성들이 도탄에 빠졌고 초나라는 황허를 진나라의 사신으로 파견해 강화를 청했습니다. 네, 진나라에 도착한 황허는 진소왕에게 이렇게 상조했습니다. 지금 진나라를 위협하고 있는 나라는 초나라가 아니라 한나라와 위나라입니다. 한위 두 나라는 무수한 백성들이 진나라 군대의 손에 목숨을 잃었으니 백성들의 생활고가 말이 아니며 유리 걸식하는 자들이 많고 도처에 로비아 첩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진나라와는 불공대천의 원수입니다. 네, 상주문에는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작금의 대왕께서 원한이 있는 이 두 제후국과 연합해 우리 초나라를 공격하고 있는데 이는 이들 두 나라의 힘을 길러주는 것입니다. 더구나 대왕의 군대는 한, 위 두 나라의 길을 빌려야 하는 상황이며 만약 이들이 다른 마음을 품는다면 진나라 군대는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 두 나라가 연맹을 결성하여 한, 위 두 나라를 소멸하는 것 말이 올바른 전략입니다. 네, 진소왕은 황허의 말에 도리가 있다고 생각하여 결국 초나라와 연맹을 맺기로 했습니다. 황허이 이 애교 문서에서 적은 민부료생도 후에는 성어로 고착됐습니다.
1: 밥 먹을 줄 아시나요?
2: 밥 먹을 줄을 모르는 사람도 있나요?
1: 그게 아니라 식사의 운산사칙, 그걸 알고 있나 말이죠.
2: 밥을 먹는데 무슨 가감승제라니요?
1: 그럼 한번 들어보십시오. 친구들 사이 회식은 정물도 하고 군의 식당에서 식사는 불필요한 접대 자리를 덜어내며 가족과 함께하는 집밥은 정성이 가배되고 식사 마지막에 꼭 한 그릇은 피로를 제해준다고 합니다.
2: 아, 재밌는데요?
1: 그렇다면 식사 도구는 뭐로 하시죠?
2: 중국 사람이니 당연히 젓가락이죠.
1: 제 뜻은 공용 젓가락 사용할 줄 아냐 그 말입니다.
2: 공용 젓가락 사용법은 잘 모르겠네요. 집에서나 밖에서나 사용한 적 없어서요.
1: 그렇죠. 바로 공용 젓가락과 건강 운산 사칙을 몰라서 그래요.
2: 그들 사이 무슨 관계가 있다고 그러죠?
1: 큰 관계가 있죠. 공용 젓가락 사용은 책임을 더하고 위험 부담을 감하며 건강에 동풍을 타고 감염의 우환을 제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2: 맞는 말이네요. 공용 젓가락의 좋은 점 잘 알았습니다.
3: 공용 젓가락 사용의 중요성, 가감승제 꼭 기억해 주세요.
4: 이보게, 헬멧이 왜 이렇게 걸려 있는 거야? 써야지.
1: 습관이 안 돼 그럽니다. 그것도 이렇게 더운 날에 말이죠.
4: 그래도 안전을 고려해야지.
1: 이거 얼마나 거치장스러운데요. 금방 머리까지 손봤는데 어때요? 괜찮지 않아요? 헬멧을 쓰면 이 헤어스타일이 엉망이 됩니다.
4: 참, 헤어스타일이 목숨보다 더 중요하겠어? 헬멧을 쓰면 교통사고가 나더라도 사망 위험이 크게 줄어 관건시각에 치명적인 위험을 덜어주던데 그래도 헬멧을 쓰는 게 번거롭다고?
1: 그렇긴 하네요. 전동자전거를 탈 때는 헬멧 쓰는 습관을 꼭 길들여야겠습니다. 작은 습관이 큰 위험을 덜어줄 수도 있으니 말이죠.
4: 전동자전거를 탈 때는 헬멧을 정확히 착용하셔야 합니다. 헬멧 하나가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줍니다.
1: 저는 장거리 달리기를 좋아합니다. 운동화를 신고 가볍게 달리면서 몸과 마음을 쉬웁니다.
2: 마음이 움직이는 대로 자전거 한 대면 언제든 떠날 수 있다는 것이 도로 자전거 타기의 매력이죠.
1: 주말마다 저는 산을 찾고 수림이나 공원 오솔길을 걷습니다. 걷기를 통해 다른 세상을 만나고 변한 자신을 만나기도 합니다.
2: 젊은이들만 암벽 등반을 좋아한다고 누가 그래요? 한 차례 한 차례 거듭되는 노력과 극한 도전, 특히 등정의 순간, 그동안 견지현 보람이 저를 매료시킵니다.
1: 밖에 나오면 햇살이 너무 좋습니다.
2: 길가의 풍경도 너무 아름답습니다.
1: 공기 또한 아주 신선하죠.
2: 자, 다들 밖으로 나와 바람의 자유를 느껴보세요.
0: 건강하게 삽시다. 여러분께 젊고 건강하게 장수할 수 있는 삶의 지혜와 건강 정보를 제공하는 코너입니다.

네, 랩의 핵심 기능은 물리적 차단입니다. 이것은 음식이 공기 중의 미생물과 먼지와 접촉하는 것을 효과적으로 막고 수분 증발을 늦춰 음식의 유통기한을 연장시킬 수 있습니다. 네, 그러나 랩은 미생물의 성장을 완전히

완전히 억제할 수 없고 냉장 환경에서 좋은 내성 미생물의 느린 번식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랩을 씌우더라도 음식은 여전히 서서히 변질돼 특히 용료와 조리된 음식은 더 그럽니다. 네, 따라서 랩 플러스 냉장고는 장기 보관이라는 잘못된 인식입니다. 네, 랩의 역할은 단기 차단입니다. 랩을 사용한 후 익힌 음식은 24시간 내 먹는 것이 가장 좋고 먹기 전에 완전히 퇴폐하며 신선한 용류는 냉장 보관 시 이틀을 넘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네, 주의해야 할 점은 전통적인 롤형 랩은 일회용 랩으로 반복적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으며 특히 생고기를 감쌌던 랩은 더 그럽니다. 전자레인지로 음식을 데울 때는 전자레인지 전용이라고 표시된 폴리에틸립 랩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전자레인지 사용 가능이라고 표시된 폴리비닐에 된 글로라이드 랩은 짧은 시간에 저온 가열에만 적합합니다. 네, 용기를 랩으로 덮은 후에는 반드시 여러 개 작은 구멍을 내어 증기가 빠져나가게 해야 하며 동시에 랩이 고온의 중류식품에 직접 닿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폴리염화비닐 랩을 전자레인지로 가열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의 라디오 이 세상 이만 줄이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희 방송에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정금아이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0: 뉴스입니다. 먼저 이 시간 뉴스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절강성이 공동부유 시범구 건설을 실속 있게 추진했습니다.
0: 올바른 지적관 수립과 실천하는 학습 교육이 전교된 이래 운남성 시쌍반나와 흥룡강성흑회가 학습 점검 개선을 일괄 추진해 학습 성과를 민생 발전의 실효로 전환했습니다.
1: 중앙선전부 등 부문이 생태환경법전 학습선전 업무에 관한 통지를 공동 발부했습니다.
0: 우리나라가 소사, 중사, 남사, 군도, 산호초 생태계 현황을 처음으로 집중 발표했습니다.
1: 뉴스에 이어 시사해설과 특집 프로를 보내드립니다.
0: 아래 상세한 내용을 들으시겠습니다. 중국식 현대화는 전체민의 공동부유를 실현하는 현대화입니다. 습금평 총서에는 발전 속에서 민생을 보장하고 개선하는 것을 견제하며 공동부유를 안정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표했습니다. 공동부유 시범구 건설이 5년 남짓한 시간에 걸쳐 추진되는 동안 절강성은 시종 일관 총속의 당부를 마음에 새기고 기본 공공봉사의 균등화를 안정적으로 추진했으며 대중의 고품질, 다양화 생활 수요를 충족시키는 데 힘써 공동부유 시범구 건설의 성과를 민중이 체감하고 가까이에서 누릴 수 있는 아름다운 삶으로 전환해왔습니다. 이틀 동안 태풍이 잦아들면서 절강성 소남부 산간 지역은 점차 맑은 날씨를 맞이했습니다. 순회 진료 등 봉사 차량이 산간 지역에 말로 들어오면서 정상적인 봉사가 회복됐습니다. 절강성 료수시, 룡천시, 금계진 상금촌 촌민 류수부는 효랍을 재는 사람도 있고 심전도를 해주는 사람도 있으며 어르신들의 목욕과 리발을 도와주는 사람도 있어 정말 편리하다고 말했습니다. 마을 주민 주가윤은 차량이 마을까지 직접 와서 봉사를 해준다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오기에 우리도 도시와 똑같은 봉사를 받을 수 있어 너무 좋고 또 정말 마음에 든다고 말했습니다. 이동식 봉사는 공동부유 시범구 건설 이후 절강성이 공공봉사의 일체화를 촉진하고 우산 자원의 보편적 공유를 추진하기 위해 내놓은 중요한 조치입니다. 절강성의 면적 중 70%는 산악지대로서 주민이 사는 섬도 200여 개나에서 지리적으로 고립되고 거주가 분산되어 있습니다. 공동부유란 이곳의 주민들도 균형 잡힌 기본 공공봉사를 편리하게 누릴 수 있게 하는 일입니다. 절강성 보건건강위원회 왕인원 주임은 우리는 고정 플러스 이동 봉사 모델을 탐색해 도입했다고 말했습니다. 여건이 갖춰지고 인구가 비교적 밀집한 지역에는 고정형 보건실과 의료소를 설치했고 외딴 산간 지역과 섬 지역에는 순회 진료 차량과 이동식 의료 선박을 들여보냈습니다. 주민들이 집 앞에서 약을 처방받고 진료를 받을 수 있게 하면서도 중복 건설로 인한 자원 낭비를 피할 수 있게 했습니다. 차량 한 대가 곧 원스톱 봉사 플랫폼 하나로 됩니다. 현재 전성적으로 1,510개의 표준화된 순회 진료소가 구축되어 행정촌의 의료보건봉사 전면 보장이 실현됐습니다. 봉사가 사람을 찾아가도록 하고 공급 방식의 변화를 통해 량질의 공공자원을 통합적으로 조정하고 정밀하게 현장으로 내려가게 함으로써 이러한 고정 플러스 유동 봉사 모델도 전성에 걸쳐 확대되고 있으며 봉사 범주도 금융, 농업 지원, 노후 돌봄 등 여러 분야로 확장 연장되고 있습니다. 중국식 현대화에서 민생은 가장 중요합니다. 절강성에서 근무하던 시기 습금평 동지는 민생 문제 해결을 모든 업무에 최우선에 둔다는 원칙을 견지하고 천만 공중을 심도 있게 추진했으며 공공재정자원을 농촌과 낙후지역으로 기울이고 인민을 위해 실질적인 일을 추진하는 장기적인 기제를 구축해 사회발전의 성과가 모든 인민에게 돌아가도록 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25년 동안 절강은 이 요구를 실속 있게 관철했습니다. 현재 행정촌의 88% 이상이 왕복 2차로를 갖췄고 도농버스 통합 활율은 90%에 달했으며 농촌 급수 규모 활율은 92%에 이르고 수질 기준 충족률은 99%를 넘습니다. 8만 9천 대의 공공 충전기가 절강성에 농촌 곳곳이 보급돼 수요가 있는 모든 향지를 전면적으로 포괄하고 있습니다. 절강성 정부 판공청 제3초 장국평 초장은 우리는 습근평 총석의 간절한 당부를 마음에 새기고 88 전략을 깊이 있게 실천하며 하나의 총사진을 끝까지 그려나가는 원칙을 견지합니다.

0: 청소, 대리 구매 등 양로 봉사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강 지역 사회 주민 보한기는 재택 양로 봉사가 직접 집까지 식재료를 배달해주고 또 가사와 청소를 도와주니 우리 로인들의 삶이 정말 행복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행복의 배후에는 절강성이 모색하고 있는 양로 봉사의 분류별 맞춤형 정책 경로가 있습니다. 재택 로인을 위해 스마트 양생 플랫폼을 구축하며 방문 봉사를 제공하고 특별히 오륜 로인을 위해 시설이 잘 갖추어지고 봉사 품질이 높은 공립 양로기관을 제공하며 기능 상실 로인을 위해 장기 요양보험, 양로 봉사 보조금 등을 제공합니다. 일련의 정책 조치는 도시에서 산간 지역까지 건강한 로인에서 기능 상실 로인까지 아우르는 전 과정 보호 체계를 초보적으로 구축했습니다. 절강성룡 파지 민종구 오준약 부국장은 양로 봉사는 수요에 따라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며 실천 과정에서 로인들의 수요가 각기 다르기에 양로 봉사는 획일적인 정책을 취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전지역 평가를 실시하여 자료 신청과 전문기관의 평가를 결합하고 로인의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실시간 갱신하며 연령, 건강상태 등 조건과 결부하여 료형별로 여러 장면의 봉사를 제공함으로써 모든 로인이 가장 적합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힘쓰고 있습니다. 온주 구해구의 한 유치원에서는 올해 새롭게 여름방학 보육 봉사를 시작함으로써 많은 학부모들의 근심을 들어주었습니다. 학부모 묘춘미는 집에서 차로 2, 3분 거리에 불과해 매우 가깝고 비용도 저렴하며 교원진도 믿을만해 마음 놓고 아이를 맡길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보육과 교육의 일체화 계약은 절강성 공공봉사 일체화의 중요한 조치입니다. 3세 미만 유아의 보육이 어렵고 비용이 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절강성은 부문 간의 분할을 타파하고 본래 교육, 보건 등 부문으로 나뉘어 있던 관리 기능을 심도 있게 통합하여 유치원이 보육 봉사를 제공하도록 추진함으로써 2세에서 6세 사이 어린이의 연속적인 교육 체계를 점진적으로 구축하고 있습니다. 절강성 보육교육일체화 개혁연구지도센터 집행주임인 엄종근은 보육반은 단순한 소반이 아니고 반드시 영유아의 성장 특징과 규칙을 따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보육교육일체화 개혁을 통해 유아교육 자원 배치와 교사진의 장점을 보건건강의 의료양생특기와 하나로 묶고 전일제, 반일제, 림시보육 등 다양한 보육 봉사를 종합하고 유치원과 가정, 지역사회 간의 협력 교육 기제를 건전했습니다. 현재 절강성에는 5천 개에 가까운 유치원이 3세 미만 영유아를 위해 보육반을 개설했고 보육 중인 영유아는 10만 3천 명에 달합니다. 공동부유 시범구 건설 5년여 동안 절강성은 성 전체의 하나의 판으로 보고는 사고 방식을 수립하고 전국에서 설선주범으로 기본 공공봉사 일치화 개혁을 추진했습니다. 성급 96개 기본 공공봉사 기준이 도시와 농촌 간 차별 없이 실현됐으며 기본 공공봉사의 균형, 보편적 혜택, 접근성 수준이 지속적으로 향상됐습니다. 15차 5기는 전망 계획에 비추어 절강성은 2030년까지 고품질 발전, 고품질 생활 선행구를 기본적으로 건설할 계획입니다. 영유아를 잘 육성하고 학습에서는 우수한 교육을 받으며 로년에는 양생을 누리는 등 7대 우선 혜택 프로젝트의 품질을 높이고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로인과 어린이 봉사에 더욱 온기를 불어넣어 대중이 가까운 곳에서 기본 공공봉사를 더욱 편리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1: 올바른 치적권을 수립하고 실천하는 학습교육이 전개된 이래 운남성 시수왕 반나와 긍정광성 극하시는 학습과 점검, 개선을 일괄 추진함으로써 학습과 실천을 결부하고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을 하나로 하여 학습교육의 성과를 민생에 이바지하고 발전에 봉사하며 변방을 흥하게 하고 민생을 부유하게 하는 생생한 실천으로 착실하게 전환하고 있습니다. 학습교육이 전개된 이래 운남성 시수왕 반나 따이족 자치주는 당원 간부들을 조직해

0: 향진과 촌락 깊숙이 들어가 방문하면서 조사 연구를 진행하고 민생의 취약점을 점검하고 보완했습니다. 이곳에는 산간 지역에 자리한 마을이 많은 원인으로 물류 기반의 지원이 취약하고 마을 안에 농산물이 잘 팔리지 않으며 마을 밖의 택배도 주민들의 집 앞까지 배달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주민들이 많이 제기한 문제였습니다.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지에서는 특별 행동 방안을 내놓고 여러 부문을 연계해 물류 기업들을 통합함으로써 이동식 공급 판매 부유화 차량대를 조직했습니다. 차량대는 농자재와 잡화를 저렴하게 배달하는 동시에 지역 산지 특산물의 매입도 도왔습니다. 현재 고정 운영 로선 13개가 개통되었고 촌급 봉사소 82곳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운남성 시수왕반나 딸족 자치주 맹해현 맹헌진 만국촌의 주민 옥감반은 우리가 휴대전화로 물건을 구입하면 이동식 공급 판매 부유화 차량이 우리 집 앞까지 물건을 배달해주고 우리가 또 향토 특산품을 그들에게 맡기면 그들이 판매를 도와준다면서 훨씬 편리해졌다고 말했습니다. 학습 교육 과정에서 시수왕반나 딸족 자치주에서는 주민들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교육, 의료, 노후 돌봄 등 주민들이 시급히 해결을 바라는 2,700여 건의 문제 해결을 추진했습니다. 운남성 시수왕반나 딸족 자치주 당위원회 조직부 리문정 부부장은 우리는 두 가지 황립의 결정적 의미를 깊이 깨닫고 두 가지 수호를 단호히 실천하며 못 박는 정신으로 시정을 추진하고 제도 구축을 견지하며 민생 봉사와 생태 관리, 산업 발전에 힘을 집중함으로써 실천과 성과를 통해 여러 민족 주민들의 획득감과 행복감, 안전감을 높이겠다고 말했습니다. 문화관광산업은 흥동강성 흑하시의 흥변 부민의 중점 산업입니다. 올해 현지의 출입국 여객 흐름이 크게 증가하면서 개성화된 관광 수요가 늘어나 문화관광 상품과 봉사에 시급한 최적화와 승격이 필요했습니다. 학습 교육 과정에서 현지 당원 간부들은 현장을 직접 방문해 실태를 파악하고 문화관광 산업이 직면한 새로운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문화관광, 시장감독, 항만 공동검사 등 부문을 총괄하여 업태 배치, 기반시설, 대외 봉사 등 측면에서 중점 문화관광 기업을 1대1 방식으로 상시 지원하고 있습니다. 흑하시 여행사 운영자 포지동은 문화관광 부문에서 전담 인력을 파견해 우리의 봉사 승격을 도왔고 우리가 전국 각지 여행사들과 서로 고객을 연결하는 채널을 구축하도록 도와주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문화관광 소비의 새로운 수요를 만족시킬 수 있게 되었고 경영 성과도 안정적으로 향상되었습니다. 학습 교육이 실시된 이래 흑하시는 이미 1,000개가 넘는 문제 목록을 점검 정리했고 장기적인 기재를 구축해 해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흥동강성 흑하시 당위원회 조직부 양송령 부부장은 우리는 습근평 당건설 사상 학습과 올바른 치석관을 수립하고 실천하는 학습 교육을 긴밀히 결합시키고 군중의 수요와 개방 발전의 수요에 립각해 당원 간부들이 군중을 위해 실질적인 일을 하고 어려운 일을 해결하도록 조직함으로써 발전의 병목을 해소하고 민생을 위한 마음을 두텁게 쌓아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1: 주앙 선전포동 19개 부문과 단위들이 최근 공동으로 통지를 발부하여 종합인공화국 생태환경법전 학습선전 업무를 전개하기로 했습니다. 통지는 생태환경법전이 민종법에 이어 우리나라 두 번째로 법전이라는 명칭을 사용한 법률로서 신시대 중국 사회주의 법치 건설의 또 다른 중대한 성과이며 법치 리념과 법치 방식을 통해 신시대 생태 문명 건설을 추진하고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현대화를 가속하는 데 중대하고 휴먼한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습니다. 통지는 8월 15일 전국 생태의 날과 생태환경법전 정식 시행이라는 시간적 계기를 충분히 활용하여 사회 선전과 주제 활동을 광범위하게 전개하고 광대한 간부와 군중을 교육 인도하여 생태문명 법치 수행을 지속적으로 제고하며 정산록수는 금산 은산이라는 이름을 자각적으로 실천하고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현대화 건설 실천에 적극 동참하도록 해야 한다고 적기했습니다.
0: 15일은 전국 생태의 날입니다. 자연자원부 남해국은 14일 2025년 남해구 해양생태 조기경보 관측 공보와 2025년 남해구 해양생태 보호복원 공보를 정식으로 발표하고 서사, 종사, 남사군도 산호초 생태계 현황을 처음으로 집중 발표했습니다. 우리나라 남해구는 주로 광동, 광서, 해남 세 개 성과 자치구를 포함하며 홍수림, 산호초, 해초지대, 해안 염습지 등 다양한 열대, 아열대 해양 생태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2025년 남해구 해양생태 보호복원 공보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남해구에서는 총 66개의 해양생태복원공사 프로젝트가 시행되었으며 총 투입 자금은 약 50억 원에 달했습니다. 자연자원부 남해국 총공정사이며 해양생태복원처 처장인 오령령은 각 방면의 협력 노력으로 남해구의 홍수림, 산호초, 해초지대 등 보호복원 작업에서 뚜렷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소개했습니다. 오령령 처장은 우리 남해국 기술팀은 작년에 황암도 석호 북부 조사 중 성장한 해초지대를 발견했는데 이는 우리나라에서 알려진 최대 면적의 둥근 잎 실말 해초지대라고 소개했습니다. 이후 원격 탐사 역추적을 실시한 결과 우리나라의 황암도 생태보호 강도가 지속적으로 강화됨에 따라 해당 해초지대 면적이 2010년 64헥타르에서 지난해에는 185헥타르로 증가했으며 초기 점상 분포에서 점차 연속 집중 분포로 발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2025년 남해구 해양생태 조기경보 관측 공보는 서사, 종사, 남사 군초의 생태 현황을 처음으로 종합평가했으며 그중 9개 군초의 실제 생태 현황을 중점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지난해 해남 문창 근해에서 처음으로 몸 길이 약 8m에 달하는 성체 고래 상어가 발견되었고 북부만 해역에서는 부리 고래와 참 돌고래가 무리를 지어 먹이를 찾는 모습이 관측되었습니다. 이러한 종들의 발견은 전국을 선도하는 해양 관측 혁신 성과에 힘입은 것입니다. 예를 들어 광서에서는 처음으로 환경 DNA 기술을 위주도 산호초 오류 관측에 투입했으며 해수 시료 채취만으로 수십 종의 암초성 오류를 식별할 수 있어 잠수 조사 비용을 대폭 절감했습니다. 해남에서는 산호초 지능형 조기 경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산호 백화 현상과 가시 불가사리 AI 예측 모델을 탑재하여 전국 지능형 해양 빅데이터 대회에서 2등상을 수상했습니다. 두 공보에 따르면 2025년 우리나라 남해구의 해양 생태 현황은 전반적으로 안정적이지만 해양 생태계 질과 연안 재해 방지 능력은 여전히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5차 5개년 전망 계획 기간 푸른 해만 아름다운 해안, 조화로운 섬 건설 행동을 심화 추진하고 해양 생태 보호 복원 사업을 과학적으로 배치하며 해양 생태 제품 공급 능력과 거래 활력을 체계적으로 향상시켜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현대화 건설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1: 국가 우정국의 최신 자료에 따르면 7월 중국 택배 발전 지수는 424.1로 전년 동기 대비 2.4% 증가했습니다. 7월 택배 물동량은 일평균 약 5천만 건으로 시장 규모는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봉사의 품질과 효율은 안정적으로 향상되고 있습니다. 이상 뉴스를 마칩니다. 이 시간 담당의 박민걸, 김홍호였습니다.

오늘은 자체 발전의 길을 걸어가는 중국은 아무도 압박하지 않는다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서방 일부 언론과 싱크탱크가 이른바 중국 압박론을 제기하면서 중국의 제조업과 신에너지의 산업 수출이 세계 시장의 공간을 잠식하고 발전 도상국의 산업화 과정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론조에 대해 미국 콜롬비아 대학 역사학자 아담 투즈는 8월 뉴미디어 플랫폼 삽스택에 글을 올려 반박했습니다. 아담 투즈 교수는 중국 압박론은 사실에 반해 가증한 정치적 담화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른바 중국 압박론은 경제 데이터 분석에 근거해 도출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정치적 고려에서 나온 것으로 논조는 그야말로 철저한 사기라고 지적했습니다. 아담 투즈 교수는 논문에서 2010년에 미국 학자들은 이른바 중국 쇼크라는 개념을 제시했다면서 이는 주로 중국의 세계무역기구 가입 이후 미국 노동시장에 미친 영향을 되짚어본 것이라고 했습니다. 2020년 유럽 학자들은 이른바 중국 충격 2.0 버전을 제기했는데 주된 이유는 중국 전기자동차 유럽 자동차 산업에 위협을 가할 수 있다는 우려였습니다. 2026년 두 인도 학자는 미국 외교 잡지에 이른바 중국 충격 3.0판 즉 중국 압박론을 제기했습니다. 아담 투즈 교수는 그래서 앞에 두 개념이 사실과 경제 데이터에 부분적으로 기반한 연구라고 할 수 있다면서 이른바 중국 압박론은 순전히 사실에 반하는 추정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저자는 이미 일어난 일과 앞으로 일어날 일을 논하지 않고 글 전체가 가정을 전개로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담 투즈 교수는 그래서 이른바 세 가지 중국 충격론의 가운데 중국 압박론이 가장 황당하다고 지적하면서 이는 중국에 대한 비판이 전적으로 반사실적인 추측에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두 인도 학자는 자신의 견해를 뒷받침하기 위해 이른바 전연적 경로와 비례배분이라는 두 핵심 가설을 제시했습니다. 이에 대해 아담 투즈 교수는 논문에서 이 두 가설에 많은 허점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우선 이른바 전형적인 경로를 논박했습니다. 인도 학자들은 각국이 모두 농업에서 출발해 점차 경공업과 노동 집약형 산업으로 전환하고 그 다음에는 이를 바탕으로 가치 사슬을 따라 우로 상승해야 한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 고소득 국가는 노동 집약형 산업을 저소득 국가에 넘겨 그 공백을 메우게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아담 투즈 교수는 발전 경로는 단일한 것이 아니고 또한 어떤 특정한 법칙을 따르는 것도 아니며 더더욱 줄을 선 결과도 아니라고 반박하면서 각국에는 저마다의 국정에 맞는 발전 경로가 있고 이른바 전형적 경로라는 것은 애초부터 전혀 현실적이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그 다음은 이른바 비례배분을 반박했습니다. 인도 학자들은 각국의 노동 집약형 산업 수출 규모는 그 나라 노동력이 전 세계 노동력 총량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맞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아담 투즈 교수는 이런 가설은 현실적인 경험과 완전히 배치된다고 반박했습니다. 수많은 사례가 충분히 증명하듯이 낮은 임금과 낮은 소득 수준만으로는 국제 경쟁력을 갖춘 산업 생산 기지를 구축할 수 없습니다. 그는 기사에서 업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국제 무역의 점유율을 배분은 결코 인구 규모를 기준으로 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투즈 교수는 한 국가는 인구 규모만으로 전 세계 수출 점유율의 동등한 비율을 자연스럽게 노릴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그는 더 나아가 이른바 중국의 충격에 대한 세 가지 버전에는 공통된 오류가 있다면서 그것은 스스로의 발전 문제를 의도적으로 외면하면서 온갖 방법을 다해 문제의 책임을 중국에 돌리려 한 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아담 투즈 교수는 미국

0: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는 것은 제조업의 공동화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고 제기했고, 유럽 자동차 산업이 정체된 것은 기술이 보수적이고 혁신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닌가고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인도가 중국에서 이전에 나온 산업을 받아들이지 못한 것은 내부의 구조적 실패, 인프라 병목 등 이유 때문이 아닌가고 날카롭게 제기했습니다. 아담 투즈 교수는 그래서 발전은 줄 서는 일이 아니라면서 우리는 중국을 악마화할 것이 아니라 세계를 정상화로 돌려놓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른바 중국 압박론은 가설 속에만 존재한다면서 현실 세계에서 강대한 중국은 자기만의 발전의 길을 갈 뿐 그 누구도 압박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자기만의 발전의 길을 가는 중국은 아무도 압박하지 않았다는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해설의 리구코였습니다.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준칙입니다.
0: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종목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종국식 현대화, 종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0: 심층 보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외 초점 문제와 중요한 사건 사변에 대한 보도와 논평을 전해드리는 중앙방송 전국 심층 보도 시간입니다. 저는 이 시간 프로 진행을 맡은 김성용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학습 시간에 결혈 특별 프로그램 평어근인 습근평이 좋아하는 전고 제8부 생태 문명편을 보내드리고 특집방송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수립하고 새로정에서 분발하자 시간에는 4개의 기준 모델 구축으로 고품질 발전의 새로운 그림을 그려가고 있는 신강 하미시의 경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뉴스 추적 시간에는 3명의 외신 기자가 바라본 자신감 넘치고 활기차게 전진하는 중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애청 바랍니다. 먼저 학습 시간입니다.
1: 学习是成长进步的阶梯，青年人正处于学习的黄金时期，应该把学习作为首要任务，作为一种责任、一种精神追求、一种生活方式。树立梦想，从学习开始，让勤奋学习成为青年远航的动力。 让增长本领成为青年青春搏击的能量。
2: 배움의길에서전진하고
3: 배움의전당에서진보하는학습시간
0: 오늘은지난시간계속으로평어근인습근평이좋아하는전곡제8부사람이청산을저버리지않으면청산도결코사람을저버리지않는다생태문명편다섯번째부분보내드리겠습니다
4: 자연법칙을존중하고그에순응하며이를기초로자연을개조하여자연재해를줄이고인민의생활에복지를마련해야합니다이면에서저는매우유명한역사인물을예로들고싶습니다누굴까요바로소식입니다이렇게누구나아는대문호가생태문명건설면에서도중요한기여를했습니다사실소식은수자원오염퇴치면에서탁월한공헌을했습니다때문에저는오늘이면에서중점적으로특수한수리인소식을소개하렵니다소식은항주에서두차례관직을맡았고항주의수리건설과도뗄수없는인연을맺었습니다서호에는특히풍년풀이잘자라는데자주제거하지않으면쉽게막히곤했습니다하지만북송시기에서호를황실의방생지로지정하면서준설작업은거의중단됐습니다소식이항주지주로부임했을무렵서호의거의절반이풍년풀때문에막혀있었고백성들은이로인해큰고통을받고있었습니다백성들은한목소리로소식에게서호를정비해줄것을요청했고민심은매우강렬했습니다만약풍년풀을계속방치한다면20년후에는서호를더이상볼수없게될것이라는위기감이강렬했던것입니다백성의호소는소식의직무수행목표였습니다소식은즉시조정에상서하여서호정비작업을시작할것을제기했습니다그리고조정의답변을기다리지못한채바로자금을마련하고병사와인부들을조직해풍년풀을제거하고진흙을파내는작업을시작했습니다당시서호에서풍년풀로덮인면적은어느정도였을까요그면적은25만장에달했고진흙은산더미처럼쌓여있었습니다그렇다면풍년풀과진흙을어떻게처리했을까요여러분은소식을책벌레로만생각하시면안됩니다소식의처세지혜는매우뛰어납니다서호에익숙한그는서호에는 동서 방향으로만 긴 제방이 하나 있고 남북 방향으로는 없다는 상황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호수 주변은 둘레가 30리나 되어 교통이 매우 불편하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폐물을 보물로 바꾸어 현지 재료로 풍년풀과 진흙을 이용해 남북 방향에 둑을 쌓으면 되지 않을까. 소식은 이를 바로 행동에 옮겼습니다. 단 4개월 만에 소식은 길이 880장, 너비 5장의 긴 제방을 쌓았습니다. 서울을 정비한 이 수리공사는 백성들의 생계 문제를 해결했을 뿐만 아니라 서호의 아름다움을 더욱 빛내주어 환경보호와 생태건설의 모범적인 프로젝트로 됐습니다. 공사가 완공된 날 항조 백성들은 모두 떨쳐나와 마치 큰 명절을 축하하듯 이 프로젝트의 성공을 기뻐했습니다. 소식 또한 기쁜 마음으로 이런 시를 남겼습니다. 륙교는 천안을 가로지르고 북산과 남평이 처음으로 이어졌도다. 문득 눈을 떠보니 25만 장의 풍년풀이 푸른 구름처럼 사라져버렸네. 풍풀을 제거하고 호수에 진흙을 파내며 긴 제방을 쌓고 농민들에게 연꽃 재배를 장려하는 등 일련의 조치를 통해 소호는 이전보다 더욱 아름다워졌습니다. 비록 소식이 항주에서 일한 기간은 1년 남짓에 불과했지만 그 짧은 기간 동안 그는 한시도 쉬지 않고 항주의 수리 공사를 위해 중요한 기여를 했습니다. 소식이 항주를 떠난 후 후임 항주 지주는 이 제방을 소공제로 명명했습니다. 그 뒤로 소제는 유명한 서호 경관의 하나가 됐습니다. 습근평 총서기는 수차례 만물은 각자의 조화로 생성하고 각자의 자양분을 얻어 성장한다란 전고를 인용하면서 선조들이 자연 법칙을 존중하고 현지 실정에 맞게 폐기물을 보물로 바꾸는 생태적 지혜에서 경험과 교훈을 얻어 국정운영의 실천 속에서 끊임없이 생태문명 사상을 심화시켜 왔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결국 인민을 최우선으로 하고 인민을 마음에 품는 이념을 구현한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깊이 리해하고 학습해야 합니다.
5: 다음으로 저는 두 번째 문제, 무엇 때문에 생태문명을 건설해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민족 발전의 관점에서 볼 때 생태문명은 중화민족의 지속 가능 발전의 근본 대계와 관련이 있습니다. 습근평 총서기는 수차 이렇게 말했습니다. 행복은 분투를 통해 얻어집니다. 20차 당대회 보고에서 총서기는 우리는 록수 정산이 곧 금산 은산이라는 리념을 견지하고 산수 삼림과 농지, 호수, 초원, 사막에 대한 일체화 보호와 체계적 관리를 실시하고 전방위적이고 전지역 전 과정으로 생태환경 보호를 강화하여 생태문명 체계가 더욱 건전해졌다고 총화했습니다. 우리의 생태문명 건설은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선대가 나무를 심으면 후대가 그 그늘을 누립니다. 위대한 사업은 몇 세대, 십수 세대, 심지어 수십 대에 걸친 지속적인 분투를 필요로 합니다. 생태문명 건설은 바로 이런 위대한 사업이며 오직 팔소매를 걷어붙이고 열심히 일해야만 우리의 터전을 더욱 아름답게 가고 갈 수 있습니다. 국가 건설 수요의 관점에서 볼 때 중국식 현대화는 사람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생하는 현대화입니다. 20차 당대회 보고에서 습근평 총서기는 중국식 현대화를 건설하기 위한 웅대한 청사진을 논술했으며 그중 중요한 내용의 하나는 사람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현대화입니다. 우리는 지속 가능 발전을 견지하며 절약 우선, 보호 우선, 자연 복구를 중심으로 하는 방침을 견지하여 눈동자를 보호하듯 자연과 생태 환경을 보호해야 합니다. 즉 중화민족의 지속 가능 발전을 실현해야 합니다.
0: 네, 습근평이 좋아하는 전고 제8부, 사람이 청산을 저버리지 않으면 청산도 결코 사람을 저버리지 않는다. 생태 문명 편 다섯 번째 부분 들으셨습니다.
6: 작은 불꽃 하나는 우리의 손끝을 따뜻하게 해주고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은 우리의 지친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한 방울의 물은 우리의 입술을 적셔주고 힘차게 흐르는 장강은 만무양전을 관계합니다. 한 사람은 한날락의 음악을 연주하고 교향악단은 웅장한 음악을 연주합니다. 한 지역의 풍토는 그 지역의 사람을 기릅니다. 여러 민족이 함께 단결 진보하고 함께 번영 발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생명이고 역량이며 희망입니다.
0: 네, 특집 방송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수립하고 새 로정에서 분발하자 이어집니다.
2: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 로정에서 분발하자.
0: 오늘은 4개 기준 모델 구축으로 고품질 발전의 새로운 그림을 그려가고 있는 신강 하미 씨의 경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여름

0: 봄과 가을이 바뀌는 신강 하미시는 고비의 긴 바람이 장쾌하고 비단의 길 정취가 따뜻합니다. 신강 하미시 이주구 동화가도 청년로 서부 지역사회 홍성류역에서는 여러 민족 주민들이 모여 앉아 일상을 이야기하고 발전의 대안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공업 원군에는 풍력 발전기 날개가 천천히 돌아가고 컴퓨팅 자원기지의 불빛은 꺼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수소에너지 대형 트럭이 분주히 오고 갑니다. 도시농촌 건설에서 민족 단결에 이르기까지 산업의 비약적인 변화에서 민생의 질적 향상에 이르기까지 하미시는 두터운 기반을 쌓으면서 기세를 갖추고 힘을 비축해 힘껏 노력하고 있습니다. 8월 5일 신강 위글자치구 인민정부 보도 방공실에서 열린 시작과 출발 15차 5개년 전망계획 결렬 주제 기자회견 제10회 회의에서 하미시 관계자가 신강 동부의 중추도시인 하미시는 독특한 지리적 여건과 자원 우세를 바탕으로 14차 5개년 계획 기간 지역 총 생산액이 년 평균 9.9% 성장했다고 소개했습니다. 15차 5개년 전망 계획 기간에는 평안하고 안정적이며 효율적인 관리,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의 확고한 수립, 지역경제의 고품질 발전, 공동부유라는 네 가지 기준과 모범 건설 목표를 확고히 구축하고 실천으로 답하며 혁신으로 돌파구를 마련하여 전산 서북기술계 고품질 발전의 새로운 장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네, 하미시는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확고히 수립하는 것을 각종 업무의 주선으로 삼고 전국 민족 단결과 진보 시범시라는 금빛 간판을 지속적으로 빛내면서 깊이 융합된 민족 단결의 결속력과 정교하고 효율적인 기층 관리를 바탕으로 단결과 안정, 조화롭고 긍정적인 발전의 큰 틀을 계속 구축하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하미시는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확고히 수립하는 사업과 기층 당 건설, 기층 관리의 심층 융합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22곳의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 확고히 수립 교육 실천 기지와 체험 센터를 건설하고 각급 민족 단결 모범과 전형 601명을 육성했습니다. 66개의 서로 연결되고 융합된 시범단지와 113개의 홍성류 역참을 기반으로 이웃 간의 친목 교류, 청소년 교류, 문화관광 활동을 일상적으로 전개하여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이 사람들의 마음속 깊이 자리 잡도록 추진했습니다.
1: 전국 여러 민족 인민이 다 함께 신시대 새로장에서 분발 진취하는 모습을 전해드리고 각 분야에서 이룩한 새로운 경험과 성과를 전해드리는 종합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로장에서 분발하자 시간입니다.
0: 네, 하미시 당위원회 상무위원이며 상무부시장인 유학성은 단결 협력하면서 사심없이 기여하는 하미 정신은 대를 이어 끊임없이 이어오면서 오래전부터 이미 도시의 혈맥 속에 깊이 스며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올해 1월 하미시는 다시 한번 성공적으로 전국 민족 단결 진보 시범시로 지정되었습니다. 이 무거운 영예는 하미시 여러 민족 대중이 함께 단결하여 분투하고 함께 번영하고 발전하며 함께 현대화를 향해 달려온 데 대한 찬사입니다. 하미시 당위원회 부서기이며 시장인 우라무장 러이무는 우리는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확고히 수립하는 본보기이자 모범으로 건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15차 5개년 계획기간 하미시는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확고히 수립하는 것을 주선으로 삼고 이를 경제발전, 사회관리, 민생보장의 전 과정에 관통시키며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 확립과 기층 당건설, 기층관리의 심층 융합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문화로 신강을 윤택하는 일을 깊이 있게 추진하며 다양한 조치를 병행해 여러 민족의 예왕, 교류, 융합을 촉진함으로써 전시가 한마음으로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하는 거대한 힘을 응집시킬 것입니다. 네, 단결의 바탕색은 관리의 근간을 강화하는 것이고 평안 건설은 발전의 큰 틀을 떠받칩니다. 이른 아침 발코르 카자흐 자치현의 여러 지역사회 지원들은 일찍 일상적인 순찰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거리 곳곳의 안전 위험 요인을 점검하고 가정을 방문해 주민들의 요구를 경청했으며 갈등과 분쟁, 위험 요인을 미리 근원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힘썼습니다. 기층 관리 업무에 이미 5년째 종사해온 구리자을 하스문은 우리는 매일 거리와 골목, 건물과 동 사이를 오고 가면서 민생의 작은 일들을 세심히 살피고 안전이라는 큰 일을 지켜나간다고 말합니다. 이는 주민들이 시름 놓고 평안하게 살도록 하기 위한 일입니다. 네, 하미시의 한 장비 제조 기업 책임자인 왕뢰는 하미시의 경영 환경은 해마다 더 좋아지고 있다면서 우리는 이곳에 뿌리 내리고 발전하는 데 더 큰 자신감과 더 큰 기반을 가지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2: 이어 뉴스 추적 시간입니다.
1: 뉴스 추적.
0: 오늘은 세 명의 외신 기자가 바라본 자신감 넘치고 활기차게 전진하는 중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전은 인류 사회의 영원한 주제입니다. 중국 공산당은 중국이 지속적으로 고품질 발전의 길을 걸어가도록 이끌면서 세계에 끊임없이 기회를 창출하고 또한 발전 도상국에 참고할 만한 경험과 경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점점 더 많은 외신 기자들이 중국 각지에 깊이 들어가 발전 경험을 탐구하고 중국식 현대화의 맥박을 느껴보고 있습니다. 최근 3명의 외신 기자가 중국 기자의 인터뷰를 받은 자리에서 그들이 바라본 중국의 눈부시게 발전하는 모습을 이야기했습니다. 네, 이탈리아 기자 마리오는 끊임없이 전진하면서도 자신의 뿌리를 잊지 않는 중국을 보았다고 말했습니다. 유럽 뉴스 통신사 유라시아 채널의 책임자인 카를로 마리오의 견해에 따르면 북경과 상해는 중국을 가장 대표하는 두 도시입니다. 그는 두 도시는 마치 두 개의 거울과 같다고 말합니다. 한쪽은 깊은 역사적 전승을 비추고 다른 한쪽은 현대 발전의 활력을 반사하여 함께 현대 중국의 입체적이고 생생한 모습을 이루어냅니다. 고금이 어우러진 도시로서 북경은 줄곧 중국 전통문화의 중심지로 여겨져 왔습니다. 북해공원, 경산공원 등 고풍스러운 전통 정원은 시민들에게 고요하면서도 문화적 의미가 깊은 휴식처를 제공하고 인파로 붐비는 왕부정 보행거리는 도시 생활의 편리함과 활력을 생생하게 느끼게 해줍니다. 이곳에는 깊고 구불구불한 골목도 있고 넓고 질서정연한 거리도 있습니다. 마리오는 전통과 현대가 서로 어긋나지 않고 함께 북경의 독특한 도시 구도를 이룬다고 밝혔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마리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긴 것은 북경의 수없이 많은 웅장한 박물관들이었습니다. 박물관들은 중국의 원시 시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의 역사적 과정을 체계적으로 보여주면서 중화 문명의 깊고도 두터운 축적을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마리오는 거대한 건물과 정교한 예술의 세부가 공존하면서 역사는 더 이상 책 속의 글자가 아니라 직접 발을 들여놓을 수 있는 실제 공간이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네, 상해에 도착해 마리오는 황포 강가에 서서 멀리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상해는 국제 대도시라는 명칭에 정말 잘 어울린다고 말했습니다. 상해의 도시 생활은 절주가 매우 빠르고 장리 사업도 활발히 발전하고 있습니다. 각종 박물관과 예술 공간은 포영과 융합의 문화적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네, 중국 공산당 제1차 전국 대표대회 기념관에 들어선 마리오는 깊은 충격을 받았고 동시에 분명한 정신적 계승도 느꼈습니다. 그는 이번 방문을 상해에는 중국 공산주의 역사를 전문적으로 전시하는 기념관이 있다라는 기사로 썼습니다. 기사는 기념관은 방대한 수의 소장문은 실물, 신문과 잡지, 서적, 사진들을 통해 전쟁의 참상과 국력의 쇠퇴 속에서도 조국의 부흥을 위해 헌신한 중국 공산주의자들의 끊임없는 노력을 증언하였고 더 나아가 목표를 추구하는 그들의 확고한 신념을 더욱 분명히 보여주었다고 썼습니다. 마리오는 초심을 잃지 말아야 끝까지 이루어낼 수 있다고 말합니다. 중국 공산당은 창당 초기부터 뜸없이 중국 인민의 복지와 민족 부흥의 위대한 대업을 추구하는 데 진력해왔습니다. 이는 오늘날까지도 중국 공산당이 중국의 전진과 발전을 끊임없이 추진하는 중요한 정신적 원동력입니다. 마리오는 북경이든 상해든 모두 역사를 소중히 여기면서도 적극적으로 혁신하는 중국을 보여주고 또 나아가 끊임없이 전진하면서도 자신의 뿌리를 잊지 않는 중국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1: 국내외 초점 뉴스, 분쟁이 심각한 사건 사고, 이슈되는 소식과 관련해 자상히 보도해드리는 뉴스 추적 시간입니다. 사건의 전후와 그 후를 지속적으로 알아보는 뉴스 추적 시간입니다. 사건의 진모를 깊숙이 파헤치고 원인, 경과, 결과까지 지속적으로 알려드리는 뉴스 추적 시간입니다.
0: 파키스탄 기자 아크람은 중국에서는 국가의 부강과 인민의 행복은 하나라고 말합니다. 파키스탄 전투 미디어 그룹의 국제 업무 고문인 할리드 아크람은 제가 가본 중국의 모든 땅에서 질서와 균형 그리고 희망을 느낄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지난 20년 동안 저는 중국 50여 개 도시를 방문했습니다. 북경, 광동, 강서, 신강 등지에 모두 저의 발자취가 남아있습니다. 중국에서는 국가의 부강과 인민의 행복이 하나이고 이 둘은 긍정적인 관계를 이룹니다. 총 길이가 3,000km인 중국 파키스탄 경제 회랑은 신강 카슈에서 시작해 파키스탄 과다르항에서 끝납니다. 2025년은 마침 신강 위글 자치구 성립 70주년이어서 아크람은 두 차례 신강을 찾아 취재했습니다. 중국 공산당의 영도하에 신강은 도시 현대화를 추진하는 동시에 역사 문화를 전승하는 발전의 로정을 보여주었습니다. 아크람은 신강은 예로부터 비단의 길 동서 교류를 잇는 중요한 중추였다면서 오늘의 우름치는 이미 비단의 길 경제대 핵심권의 중요한 중추 도시가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우름치의 활발한 발전 속에는 언제나 문화적 융합의 바탕색이 남아 있습니다. 우름치에 위치한 신강 국제 대바자르에는 수천 개의 상점이 밀집해 있고 각종 상품이 눈부시게 다양하게 진열되어 있습니다. 특색 있는 건물과 민속 풍정, 상품 무역이 이곳에서 완벽하게 어우러져 매일 10만 명이 넘는 국내외 관광객을 끌어들입니다. 이곳 대바자르가 곧 신강의 축소판이라 할 수 있습니다. 현대화된 발전과 역사 문화의 전승이 이곳에서 서로를 더욱 돋보이게 합니다. 네, 네팔 기자 반다리는 중국은 지금 고품질 균형적인 현대화를 향해 안정적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25년 동안 네팔 국가통신사의 집행 총편집장인 사라 핸드라 반다리는 여러 차례 서장을 방문했습니다. 네, 그는 서장을 방문할 때마다 눈에 띄는 발전의 거대한 변화를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현대화된 기반시설, 빈틈없이 이어지는 교통망, 의욕이 넘치고 자신감이 가득한 분위기 모두가 국가 전체의 발전 궤적을 비춰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비행기가 광활한 청정공원을 가로질러 라사 군가 국제공항에 착륙했을 때 중국 사정자치구는 더는 많은 사람들의 인상 속에 외딴 변방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비록 사장은 해발이 높고 지리조건이 복잡하지만 잘 관리된 도로들이 외딴 공동체들을 촘촘히 이어주고 있습니다. 현대식 주택이 예전에 흙집을 대체했고 전력, 통신, 교육 및 의료 봉사는 가장 외진 정착지까지 이미 보급됐습니다. 축산업은 조직화되었고 우원의 특산 직물 재배 및 온실 채소 생산 등 산업도 꾸준히 발전하여 농촌 경제의 다원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역 관광 사업은 현지 주민들에게 새로운 소득원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풍력 발전기는 산물 위에 우뚝 서 있고 태양광 패널은 햇빛이 잘 드는 산비탈을 가득 메워 가정과 기관에 청정 에너지를 공급합니다. 네, 반다리는 또한 중국의 여러 지역을 방문하면서 도시와 농촌의 큰 변화를 목격했습니다. 반다리는 중국의 제 분야의 발전은 각자 제각기 움직이며 고립적으로 추진되는 것이 아니라 협력적으로 연동하고 서로에게 영향을 부여하는 것이고 단계적인 움직임이 아니라 구조화되고 지속 가능한 장기적인 특성을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반다리는 정책이 진정으로 일상생활의 사소한 개선으로 전환될 때에야 비로소 발전은 실질적인 의미를 갖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은 고품질, 균형적인 현대화 목표를 향해 안정적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인민들의 삶을 더욱 안정되고 더 획득감 있게 이끌고 있습니다. 네, 심층 보도 마칩니다. 이 시간 프로펜션과 진행의 김성룡이었습니다. 우리 방송의 기타 내용을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라디오 이 세상 점검합니다. 안녕하세요. 한 정문사가 정문 한가운데 장미를 심었습니다. 붉고 탐스러운 꽃이 피자 지나는 사람마다 감탄했고 정문사는 어깨가 으쓱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자 잎이 마르고 꽃잎은 힘없이 시들었습니다. 날이 갈수록 장미는 더 시들었고 정문사의 목소리도 거칠어졌습니다. 다른 집의 꽃들은 잘만 피는데 너는 대체 왜 이 모양이니? 장미는 차가운 시선 속에서 하루가 다르게 생기를 잃었습니다. 네, 그때 지나가던 노인이 장미 곁에 앉았습니다. 꽃이 시들었다고 꽃을 탓해서야 되겠나? 흙이 메마르지 않았는지 햇빛이 가려지지 않았는지 살피는 것이 정문사의 몫이지. 네, 우리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때 다정하던 배우자가 지치고 날카로워졌을 때 우리는 쉽게 사람이 변했다고 탓합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뿌리 내린 일상이 메마르지는 않았는지 내 말과 태도가 햇빛을 가리고 있지는 않은지 먼저 돌아봐야 합니다. 내 시든 꽃에 소리친다고 다시 피어나지 않듯이 지친 사람을 다그친다고 예선으로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상대를 탓하기 전에 내가 어떤 정원이었는지 돌아보는 것이 우선입니다. 네, 라디오의 세상. 오늘은 먼저 개혁을 갈증 전면 심화요,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할 때 대한 중공중앙의 결정, 보도독본 학습 시간이 준비됐고요. 세상 사는 이야기 시간에는 경찰과 주민이 한마음으로 그려가는 단결의 화포, 길림 출입경 변방 검사 청소, 연변 변경 관리지대, 삼가자 변경 파출소의 훈훈한 국민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사성으로 읽는 중국 역사와 문화 시간에는 민부요생의 뜻풀이와 요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노래 한 곡 들으시고 오늘의 첫 코너 만나볼까요?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 전국 조선어 방송 라디오 이 세상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교수가요. 개혁을 갈증 전면적으로 심하여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할 때 대한 중공중앙의 결정, 보도덕분 학습 시간입니다. 네, 강설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개혁을 갈증 전면적으로 심화하여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할 때 대한 중공중앙의 결정, 보도 독본 학습 시간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간부의 현대화 건설 능력을 전면적으로 향상시키자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 계속으로 첫 번째 부분을 보내드립니다. 간부의 능력을 끊임없이 향상시키는 종료성과 긴박성을 깊이 인식하고 역사적 자각성을

반드시 정치적 신념이 확고하고 신시대의 요구에 부응하며 현대화 건설 능력을 갖춘 간부 대우가 있어야 합니다. 현재 상황으로 볼 때 간부 대우의 전반적인 자질은 량호하고 각급 간부들의 능력은 신시대 위대한 투쟁의 연마를 거쳐 실질적으로 향상되었습니다. 그러나 정치적 민감성이 결여되고 정치적 능력이 부족한 문제, 능력 부족과 능력 위기 등 현상이 정도 부동하게 존재하는 문제, 능동적으로 책임지는 정신이 부족한 문제 등 간과할 수 없는 문제들이 존재한다는 점도 알아야 합니다. 이는 자질이 높고 전문화된 간부 대우를 건설하는 사업은 단번에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쇠를 벼리려면 쇳매가 단단해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신시대 새 장정의 길에서 각급 간부들이 능력과 실력 향상을 평생 과제로 삼도록 추진해야 하는 바, 그들이 자기 개발에 서두르고 능동적으로 학습하고 적응력을 키워 그 능력과 자질이 당장의 요구, 시대의 발걸음, 사업의 발전 수요에 부응되고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하는 로정에서 분발 진취하여 공훈을 세우고 업적을 쌓도록 해야 합니다. 시대와 더불어 간부의 현대화 건설 능력을 전면적으로 향상시켜야 합니다. 우리 당은 시종 간부들에게 덕과 재능을 겸비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각양 역사 시기에 당이 직면한 정세와 과업에 따라 각각 지중점 있는 요구를 제기했습니다. 18차 당대회일에 섭금형 정석에는 신시대 훌륭한 간부의 기준을 제시하고 8가지 실력과 7가지 능력 향상 등 간부의 능력과 자질 향상에 대하여 일련의 새로운 요구를 제기했습니다. 2024년 2월 습금형 총서기는 제6차 전국 간부 학습 양성 교재 서문을 작성하여 중국식 현대화 추진에 부응하는 정치 능력, 지도 능력, 사업 능력을 전면적으로 향상시켜야 한다라고 강조하면서 광범한 간부들에게 신시대 새 장정의 길에서 능력을 건설하는 데서의 시대적 내포와 실천 방향을 명시해 주었습니다. 반드시 정치 능력 향상을 우선순위에 놓아야 합니다. 섭금형 정석에는 지도 간부의 모든 능력 중 정치 능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역사와 실천이 증명하다시피 당을 강력하고 힘있게 건설하고 당의 집권적 지위를 공고히 하려면 반드시 정치적 자질이 뛰어난 당원 간부가 많아야 합니다. 신시대 간부의 정치적 자질을 향상시킴에 있어서는 중국식 현대화로 강국 건설과 민족 붕괴 위협을 전면적으로 추진하는 이 중심 과업을 확고히 파악하고 시종 정치적 민감성, 명석한 도내와 정치적 의지력을 유지하여 언제 어디서나 정치적 차원에서 사고하고 결책을 내리고 이를 처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는 우리가 정치적 판단력을 끊임없이 향상시키고 정치의 변화를 과학적으로 파악하고 현상의 본질을 정확하게 식별하며 행위의 옳고 그름을 똑똑히 분별하고 위험과 도전에 효과적으로 대항하는 능력을 증강시키며 정치적 리해력을 높이고 국가 대업에 대해 분명히 파악하고 시종 당조항과 고도의 일치성을 유지하며 정치적 집행력을 높이고 당조항의 결책과 포치를 애누리 없이 관철 실시하여 당조항에서 재창한 것은 단호히 호응하고 당조항의 결정은 단호히 집행하며 당조항에서 금지한 것은 단호히 집행하지 않도록 할 것을 요구합니다. 정치 능력은 구체적인 것이며 근본적으로 두 가지 확립을 확고하게 옹호하고 두 가지 수호를 결연히 실천하는 실제 행동에 구현되어야 합니다. 자각적으로 정치 단련과 정치 훈련을 강화하여 맡은 바 직책에 걸맞은 정치 능력을 갖춤으로써 정치적으로 살이 밝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반드시 지도 능력을 종합적으로 향상시켜야 합니다. 중국식 현대화는 인류 역사상 미중유의 대변혁으로서

0: 법칙성 인식을 심화하고 현대화 발전을 선도하는 지도 능력을 향상시킬 것을 요구합니다. 이는 전방위적이고 체계적인 요구인 바 그 중점은 각급 지도 간부들이 습금형 총소기가 강조한 7가지 능력을 기준으로 삼아 전반적인 자질 향상을 크게 추진하는 것입니다. 정치 능력을 향상시키고 충성의 기반을 튼튼히 다지는 존재하에 조사 연구 능력을 끊임없이 향상시켜 진실한 상황을 료해하고 파악하며 조사 연구 능력을 끊임없이 향상시켜 진실한 상황을 료해하고 파악하며 조사 연구를 통해 현대화 건설 과정의 일련의 난제, 애로를 파악하여 각종 문제와 모순을 해결하는 데 강력한 버팀목을 제공해 줘야 합니다. 과학적으로 결책하는 능력을 끊임없이 향상시키고 전략적 안목을 수립하여 전반적인 차원에서 문제를 보고 결책을 내려야 하며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전면적으로 타산하며 과학적으로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개혁 난관 돌파 능력을 끊임없이 향상시키고 사상관념, 생산방식, 리코더의 변혁과 혁신을 실현하며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적으로 건설하는 중대한 문제에 초점을 맞춰 개혁을 계획하고 추진해야 합니다.
1: 작은 불꽃 하나는 우리의 손끝을 따뜻하게 해주고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은 우리의 지친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한 방울의 물은 우리의 입술을 적셔주고 힘차게 흐르는 장강은 만무양전을 관계합니다. 한 사람은 한날락의 음악을 연주하고 교향악단은 웅장한 음악을 연주합니다. 한 지역의 풍토는 그 지역의 사람을 기릅니다. 여러 민족이 함께 단결 진보하고 함께 번영 발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생명이고 역량이며 희망입니다.
0: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중국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중국식 현대화, 중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정적으로 멀리 가는 길. 이 시간에는 연변 지역이 15척에는 천만 계획의 웅대한 청사진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는 생생한 실천을 주목해봅니다. 네, 올해 8월 15일은 전국 생태의 달이자 록수청산이 바로 금산 은산이라는 이름이 제기된 지 21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지난 20여 년간 연변 지역은 생태 문명 건설 사상을 깊이 있게 관철 실시하여 생태 보호와 생물 다양성 보호, 생태 가치 전환 등 면에서 풍성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네, 안정적으로 멀리 가는 길 오늘 이 시간에는 100년 고목을 매개로 촌민 모두가 생태 보호에 떨쳐나서고 공동 부유를 함께 실현해가는 연변 변경 마을의 생태 치부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동북단 종족 국경선에 자리 잡은 령정시는 푸른 숲과 맑은 강물을 품고 살아가며 생태 보호와 주민들의 행복을 잇는 독특한 녹색 이야기를 차곡차곡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거주 인구가 불과 10만 명 남짓한 변방 소도시인 이곳은 2025년 말 국가 생태문명건설 시범구와 록수청산이 곧 금산은산 실천혁신기지라는 두 개의 국가급 연회를 한꺼번에 거머쥐었습니다. 경제 규모가 크지 않은 이 국경 변방 도시가 이 같은 영예를 안아온 것은 생태보호와 경제발전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았음을 의미합니다. 네, 령정시는 삼림 피봉률이 무려 70.52%에 달하고 814.59평방킬로미터의 생태보호 경계선이 튼튼한 국경 생태 방어선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이 튼튼한 자연의 벽은 하루아침에 생긴 것이 아닙니다. 수십 년, 수백 년을 걸쳐 자연을 지켜온 사람들의 끊임없는 노력이 쌓여서 완성된 것입니다. 네, 삼합진에는 11그루의 대엽 황량 고목이 국경선에 줄지어서서 국경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중 수령이 가장 긴 나무는 81년의 세월을 품고 있습니다. 올해 71세인 조선족 생태지킴이 신기철 어르신은 벌써 7년째 이 고목들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는 옛날에는 고목 상태를 확인하려면 두 발로 뛰어다니며 일일이 살펴봐야 했어요. 근데 지금은 고목마다 신분증이 생겼고 전문 관리팀이 정기적으로 찾아와 살피고 있어요. 관광객들은 안내 표지판을 통해 매 고목이 담긴 세월 이야기도 만날 수 있습니다. 라고 소개했습니다. 2024년 삼합진은 이 고목들을 중심으로 500만 원을 투자하여 국경 고목 역참 프로젝트를 추진했습니다. 나무 그늘 아래 세워진 커피숍의 월 매출액은 만 원을 넘습니다. 전국 8개 성에서 온 서부계획 대학생 자원봉사자들도 고목 지키기 활동에 동참했습니다. 올해 24세인 대학생 신진주는 대표 수호자로서 가장 오래된 1호 고목을 맡아 돌보고 있습니다. 네, 사람이 직접 두 발로 뛰어다니며 살피던 인력 방호에서 첨단 기술을 활용한 기술 방호로 전환하며 령정시는 전과정 폐쇄형 관리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올 상반기만 해도 총 6,655조의 생태 환경 관측 데이터를 수집했고 오염은 자동 관측 시스템 전송 종합도는 99.61%에 달했습니다.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영정시의 공기질 우량일수가 97.8%에 달했으며 해랑강 대신저수지의 수질은 3류 수준을 유지했으며 또 도시와 농촌 집중식 식용수 수원지의 수질 달성률이 100%에 달해 네, 주민들은 언제나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게 됐습니다. 네, 생태보호 성과는 주민들의 소득 증대로 이어졌습니다. 룡정시는 연변 사과배의 원산지입니다. 1921년
현지 농민들이 삼배를 토종 묘목에 접목시켰고 백년의 발전을 거쳐 북방 배종의 명품으로 불리는 이 특색 과일은 생산액이 거의 1억 원에 달하는 민생 부흥 산업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네, 2025년 룡정시 사과배 재배 면적은 2.8만 모에 달하고 생산액은 9,462만 원에 달했습니다. 네, 총수 과수 전문 합작사 이사장 량작규는 2025년 합작사에서 2만 억그루의 사과배 나무를 재배했고 은배즙, 사과배즙, 사과배 주류 등 심가공 제품까지 개발하여 시장에 내놓았다고 소개했습니다. 네, 사과배가 땅에서 일궈낸 산업이라면 송이버섯은 자연 속에서 보호하며 얻는 고부가가치 특산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룡정시는 천불지산 국가급 자연보호군에 2만 헥타르의 야생 송이버섯 자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장백산에서만 만날 수 있는 이 야생 식용버섯은 국제시장에서 황금

버섯으로 불릴 만큼 인기가 높습니다. 문화와 관광의 융합은 룡정의 가장 강력한 성장 동력입니다. G331 국도 좋은 구간이 개통되면서 이 가장 아름다운 국경선은 룡정의 국경 마을들을 한 줄로 이어놓았습니다. 올 상반기 룡정시는 228만 300명의 관광객을 맞이했으며 관광 수입은 20억 4,100만 원을 기록했습니다. 네, 백금향 G331 국도변에는 백금세월 테마 우체국이 새로 세워졌습니다. 국도라인 최초로 우편 서비스, 문화창의 제품 전시, 관광객 사진 촬영과 특색 상점이 융합된 복합 문화 공간으로서 네, 관광객들은 이곳에서 국경 우체국 토상을 찍은 엽서를 붙이며 남다른 백금 기억을 남길 수가 있습니다. 네, 중국 조선족 교육 제1촌으로 불리는 홍생마을 명동촌에서는 촌 집단 연간소득이 이미 96만 원을 넘었습니다. 량점 백세 휴양 리조트는 2026년 4월에 전면 개원한 이래 루게로 15만 5천 명의 관광객을 맞이했고 비암산 온천마을은 러시아 관광객들이 즐겨 찾는 명소로 떠올랐습니다. 눈 풍경과 온천을 동시에 즐기는 독특한 체험은 이제 룡정 겨울 관광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네, 룡정의 성공적인 사례는 생태 우세가 자동으로 재부로 전환될 수 없고 또 오직 생태와 경제를 잇는 효율적인 연결 통로를 만들어야만 푸른 자연이 주민들의 돈주머니를 불려줄 수 있다는 진실을 보여줍니다. 이 통로는 세 부분으로 구성됩니다. 우선 제도 면에서 삼림 책임제와 하천 책임제를 철저히 이행하고 스마트 삼림 책임자 플랫폼을 기반으로 동적 관리를 실시합니다. 네, 프로젝트 면에서는 재정 자금을 수원지 관리, 류역 관리, 생태 복원 등 민생 사업에 집중 투입하는 동시에 사회적 자본을 유치하여 관광지 운영에 함께 참여하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네, 사는 면에서는 생태 플러스 농업, 생태 플러스 문화 관광, 생태 플러스 건강 휴양의 융합 구조를 부단히 최적화해야 합니다. 네, 수령 81년의 국경의 거목에서 100년 역사의 사과배 모수에 이르기까지 국제시장에 수출되는 황금버섯에서 G331 국도변의 커피향이 풍기는 고목 엽참에 이르기까지 룡정은 단순히 자연을 지키는 것을 넘어 생태 자원을 측정 가능하고 오래 지속할 수 있는 경제성장 동력으로 전환시키고 있습니다. 이 국경 소도시가 걸어온 녹색의 길은 동북지역의 기타 현에 참고할 만한 실천 사례로 될 것입니다.

지구상에는 약 1,000만 종의 생물종이 살고 있을 것으로 생물학자들은 추론합니다. 이 중 공식적인 이름, 학명이 부여된 생물종은 약 20%인 200만 종에 불과합니다. 인간을 제외한 대부분의 생물종은 지구의 특정 장소에 제한적으로 분포합니다. 따라서 지구에는 기후 환경에 따라서 생물종이 많이 분포하는 곳과 적게 분포하는 곳이 있기 마련입니다. 어느 특정 지역에 얼마나 다양한 생물종들이 분포하는지를 정리하는 용어가 생물 다양성입니다. 그런데 전 지구적으로 보아서 육지에서 생물 다양성이 높은 지역을 생물 다양성 열점이라고 부릅니다. 다양한 생물종들이 사는 생물 다양성 열점 지역은 인류가 살기에도 적당한 기후를 갖는 지역이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인류 문명의 발달과 함께 이들 열점 지역 면적은 급격히 줄어들고 있고 많은 생물들의 서식지가 위협받고 있어서 미래에 이들의 생존을 장담할 수 없는 멸종의 회오리 바람에 휘말리고 있습니다. 생물종이 이 회오리 바람에 휩쓸리면 빠져나오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고 결국 멸종에 이르게 되기 때문에 지구상에서 우선적으로 생물 다양성 열점을 잘 보존하는 것이 시급한 인류의 책무입니다. 생물 다양성의 개념도 기본 개념인 종 다양성에서 종내의 개체들을 통해서 파악할 수 있는 유전적 다양성, 또 다양한 종들로 구성된 기능 단위인 생태계의 다양성, 그리고 인류가 자연과 교감하면서 이루어낸 문화적 다양성까지 총괄하는 개념으로 확장됐습니다. 이들 개념이 무엇을 의미하든 간에 다양성이 높은 것이 이 시스템의 건강성을 의미합니다. 즉 종이 건강하려면 유전적 다양성이 커야 하고 생태계가 건강하기 위해선 종 다양성이 높아야 하며 지구가 건강하려면 생태계가 다양해야 하며 생태계를 구성하는 한 종인 인류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문화적 다양성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지구상에는 인간의 극심한 간섭으로 많은 생물종들이 멸종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인간은 혈당량, 혈압, 체지방 지수, 간 수치, 지방 함량 등 여러 수치를 이용해서 우리의 건강을 파악하는 지수로 활용합니다. 같은 원리로 지구의 건강 지수도 생물종 다양성 지수를 이용해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탐욕으로 많은 생물종들이 야생에서 멸종되었거나 멸종 위기에 처해 있고 생태계의 구성종들은 단순화되고 있을 뿐 아니라 지구의 건강 지수는 급격히 악화되고 있습니다. 마치 어느 종이 멸종 위기에 처하거나 멸종되면 그 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다양한 생물들이 기능적 구조적으로 얽혀있는 생태계는 우리 몸과 같은 하나의 유기체나 마찬가지입니다. 즉, 인간의 한 기관이 기능하지 못하면 결국은 불구가 되거나 사망에 이르는 것과 마찬가지로 특정 종의 멸종은 생태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앞으로 지구 생물 다양성 지수는 현재보다 더 감소할 것이 자명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인류에게 더 심각한 질병들이 더 자주 창궐할 수도 있을 거고요. 역으로 생각해보면 이러한 질병으로부터 우리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해서 우리는 근본적으로 지구 생물 다양성을 보존하고 생태계에 대한 인간 간섭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우리의 생활 방식을 끊임없이 개선해야 합니다.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현 시대에 우리가 직면한 우리 모두에게 속하는 책무입니다.

네, 작은 실천 하나가 큰 변화를 만듭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천국 민족의 소리 라디오 이 세상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더 넓은 세상을 바라보는 방송, 여러분의 작은 목소리도 귀 기울이는 라디오 이 세상,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이야기를 자유롭게 나누는 시간입니다. 열정과 패기, 감동이 살아있는 여러분의 솔직담백한 이야기 함께 들어봅니다. 네, 세상 사는 이야기 오늘 이 시간에는 경찰과 주민이 한마음으로 그려가는 단결의 화포, 연변 변경관리지대 삼가자 변경파출소의 훈훈한 군민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조평경이 위치한 훈촌시 삼가자 만족형 고성천의 민족단결진보사업소는 따뜻한 정으로 훈훈함이 차넘칩니다. 길림 출입경 변방검사 정소 연변 변경관리지대 삼가자 변경파출소에서는 경찰과 주민이 한마음이 되어 여러 민족이 융합되는 감동적인 이야기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삼가자 변경파출소는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 확고히 수립을 주선으로 삼고 새 시대 봉교 경험을 사업에 구현하면서 주민들의 마음을 잇는 교량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여 평안과 발전을 수호하고 있습니다. 네, 스승님은 늘 변경을 잘 지키는 것이 바로 여러 민족 군종들의 행복한 토선을 지키는 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삼가자 변경파출소 경찰 서봉의 말에는 대대로 이어지는 사명과 책임감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그의 스승은 바로 전국 민족 단결 진보 모범 개인 안성림입니다. 소봉은 스승의 뜻을 이어 여러 민족 군종들이 믿고 의지하는 가까운 이웃으로 되었습니다. 삼가자 변경 파출소는 천리 변강의 붉은 단기 연합 건설을 심화하고 지부 연합 건설, 마을 기업 연합 방어, 경찰 주민 련동이라는 근무 모식을 혁신하여 파출소 소장이 현 당위 지도부에 참여하고 경찰이 촌 당지부 부서기를 겸임하는 기세를 통해 변경 관리를 지역 발전의 전반 과정에 통합시켰습니다. 네, 변경 순찰원과 보조 경찰로 구성된 붉은 조끼 이웃 지킴 지원팀은 법률 지식을 상담해주고 위험 요소를 점검하고 갈등을 해결해주는 세 가지 봉사를 통해 일상의 사업에서 근원을 밝히고 오한을 방지하며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 번은 협력원인 랑 할머니가 마을을 순찰하던 중 두 촌민이 다투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예랑 할머니는 두 사람의 다툼을 막아나서는 한편 즉시 파출소에 도움을 청했습니다. 제보를 받은 파출소 경찰은 신속히 현장에 도착해 조성에 나섰습니다. 알고 보니 촌민 류머는 조모가 쓰레기를 아무 곳에나 버리는 것을 발견하고 여러 번 제지시켰으나 효과를 보지 못하자 불만이 쌓였던 것입니다. 네, 상황을 요해한 경찰들은 두 사람의 마음을 안정시키는 동시에 인내심 있는 조정과 설득을 진행했습니다. 네, 삼가자 변경파출소 교도원 조정강은 붉은 조끼

이웃집 김지원팀은 저희 업무 범위를 확장하고 소중한 정보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경찰 업무 효율을 효과적으로 높였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삼가자 만족향의 8개 독립 경무실과 영상지휘실이 입체 방어망을 구축하여 인력, 사건 정보, 영상 감시를 한 화면에서 통합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관할 구역 내 행정사건 발생률은 74% 줄어들고 형사사건 해결률은 100%에 달했으며 고성천은 연속 17년간 단 한 건의 형사사건도 발생하지 않은 성과를 지켜오고 있습니다. 네, 파출소는 주민의 힘을 모아 분쟁을 해결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소통 창구를 마련하여 주민들의 목소리가 효과적으로 전달되도록 했습니다. 주민 이야기의 날은 파출소가 갈등을 해소하고 평화를 유지하는 중요한 공간입니다. 네, 파출소는 또한 민족정책 이론 학습 책자를 만들어 마을 방송과 주민 이야기 날을 통해 민족 단결의 이념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매주 정기석으로 열리는 주민 이야기 날이면 고성천 경무실은 여러 민족 주민들로 가득 차고 그들은 서로 의견을 나누며 문제를 해결합니다. 이러한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향천 문명 건설을 촉진하고 공동체 의식을 높였으며 고성천이 전국 민주법치 모범마을로 선정되는 결실로 이어졌습니다. 네, 밧줄소 경찰들은 조민들의 큰일과 사소한 일을 가리지 않고 모두 마음에 새기고 있습니다. 네, 독거로인 관금림은 눈시울을 붉히며 밧줄소에 대한 신뢰를 표했습니다. 마을의 노령화가 심화되면서 밧줄소는 독거로인과 홀로 남은 어린이를 중점 보호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이들은 길림성에서 최초로 변경 민족 단결 진보 사업소를 설립하고 9년째 공동건설 주제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예, 또한 독거로인 서류, 병강수호 당원, 선봉 봉사대, 사랑의 배달, 봉사 등 다양한 맞춤형 편민 조치를 펼치고 있습니다. 네, 경찰 서봉의 업무 수첩에는 관할 구역 내 돌봄이 필요한 26명 로인의 정보가 상세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는 동강자촌의 관금린 노부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두 로인은 장애사인데다가 집도 낡아서 파출소 경찰들이 여러 번 찾아가 직접 수리해줬습니다. 네, 이분들이 없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지 정말 몰랐을 거요. 광금린 로에는 감격에 차 말했습니다. 네, 파출소는 지금까지 10가구의 어려운 가정과 장기적인 도움 관계를 맺었으며 두 명의 가정 형편이 어려운 아동에 대해서 17년간 구원에 나섰습니다. 네, 파출소는 적극적으로 향촌진흥에 조력하며 주민들의 치부를 돕는 촉진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삼가자 만족향 립신촌은 인근에서 이름난 딸기 마을이었지만 2020년 대량의 딸기가 판매되지 못하면서 재배 농가들이 어려움에 빠졌습니다. 상황을 요해한 파출소 경찰들은 자원봉사 판매원으로 변신하여 전원락 딸기 판매 위챗그룹을 만들고 농가들과 함께 온라인, 오프라인 판매 방안을 연구하여 7,000근이 넘는 딸기를 판매할 수 있도록 도와줬습니다. 이 경험을 바탕으로 삼가자소 농업판매지원위책그룹을 설립해 루게로 12만 원 이상의 농민소득증대에 기여했으며 특색농산물이 삼가자 만족향의 치부명함이 되도록 힘쓰고 있습니다. 네, 안성림 서봉을 비롯하여 삼가자 변경파출소 경찰들은 세대를 이어가는 책임감을 안고 변경선을 주름 잡으며 주민들의 평안한 삶을 수호하고 있습니다. 삼가자 변경파출소는 집단 3등공 4차례 수상하고 전국 민족단결진보 시범단위, 전국 공안기관 주민사랑 모범집단 등 영예를 받아놨으며 당에 충성하고 인민을 위해 봉사하며 공정하게 집법하고 규율을 엄격히 하는 온약을 실천으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0: 엄마, 창문을 왜 열어요? 밤새도록 창문을 닫고 있으면 방 안에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아서 숨 막히잖아. 그래서 창문을 열고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는 건가요? 그렇지. 그럼 엄마, 만약 우리 모두가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면 지구가 답답해하지 않을까요?
1: 그게...

0: 지구를 너무 오래 숨막히게 하지 마세요.
1: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존칙입니다.
1: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0: 고사 성어는 단순한 단어가 아닌 역사와 지혜가 응축된 한 편의 드라마와 같은 이야기이고 종하민족의 종수를 담은 보물창고입니다. 매일 하나의 고사 성어를 깊이 있게 봐야죠. 그 속에 담긴 생생한 역사와 문화적 배경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알아볼 고사 성어는 백성 민, 안일 부, 애로울 료, 날생, 민부 여생입니다. 이 고사 성어는 백성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네, 전국 시대 말 여러 제후국들이 패권을 다투니 전쟁이 계속되었습니다. 진소왕은 대상 백기를 파견해 이궐에서 한 나라와 위나라의 연합군을 크게 이기고 무려 24만 명을 죽였습니다. 이후 몇 년간 진나라 군대는 한 나라와 위나라를 빈번히 공격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전쟁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후에 백기의 대군이 초나라에 쳐들어가니 이번에는 초나라 백성들이 도탄에 빠졌고 초나라는 황허를 진나라의 사신으로 파견해 강화를 청했습니다. 네, 진나라에 도착한 황허는 진소왕에게 이렇게 상조했습니다. 지금 진나라를 위협하고 있는 나라는 초나라가 아니라 한나라와 위나라입니다. 한위 두 나라는 무수한 백성들이 진나라 군대의 손에 목숨을 잃었으니 백성들의 생활고가 말이 아니며 유리 걸식하는 자들이 많고 도처에 로비아 첩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진나라와는 불공대천의 원수입니다. 네, 상조문에는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작금의 대왕께서 원한이 있는 이 두 제후국과 연합해 우리 초나라를 공격하고 있는데 이는 이들 두 나라의 힘을 길러주는 것입니다. 더구나 대왕의 군대는 한, 위 두 나라의 길을 빌려야 하는 상황이며 만약 이들이 다른 마음을 품는다면 진나라 군대는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 두 나라가 연맹을 결성하여 한, 위 두 나라를 소멸하는 것 말이 올바른 전략입니다. 네, 진소왕은 황허의 말에 도리가 있다고 생각하여 결국 초나라와 연맹을 맺기로 했습니다. 황허이 이 애교 문서에서 적은 민부료생도 후에는 성어로 고착됐습니다.
1: 밥 먹을 줄 아시나요?
2: 밥 먹을 줄을 모르는 사람도 있나요?
1: 그게 아니라 식사의 운산사칙, 그걸 알고 있나 말이죠.
2: 밥을 먹는데 무슨 가감승제라니요?
1: 그럼 한번 들어보십시오. 친구들 사이 회식은 정물도 하고 군의 식당에서 식사는 불필요한 접대 자리를 덜어내며 가족과 함께하는 집밥은 정성이 가배되고 식사 마지막에 꼭 한 그릇은 피로를 제해준다고 합니다.
2: 아, 재밌는데요?
1: 그렇다면 식사 도구는 뭐로 하시죠?
2: 중국 사람이니 당연히 젓가락이죠.
1: 제 뜻은 공용 젓가락 사용할 줄 아냐 그 말입니다.
2: 공용 젓가락 사용법은 잘 모르겠네요. 집에서나 밖에서나 사용한 적 없어서요.
1: 그렇죠. 바로 공용 젓가락과 건강 운산 사칙을 몰라서 그래요.
2: 그들 사이 무슨 관계가 있다고 그러죠?
1: 큰 관계가 있죠. 공용 젓가락 사용은 책임을 더하고 위험 부담을 감하며 건강에 동풍을 타고 감염의 우환을 제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2: 맞는 말이네요. 공용 젓가락의 좋은 점 잘 알았습니다.
3: 공용 젓가락 사용의 중요성, 가감승제 꼭 기억해 주세요.
4: 이보게, 헬멧이 왜 이렇게 걸려 있는 거야? 써야지.
1: 습관이 안 돼 그럽니다. 그것도 이렇게 더운 날에 말이죠.
4: 그래도 안전을 고려해야지.
1: 이거 얼마나 거치장스러운데요. 금방 머리까지 손봤는데 어때요? 괜찮지 않아요? 헬멧을 쓰면 이 헤어스타일이 엉망이 됩니다.
4: 참, 헤어스타일이 목숨보다 더 중요하겠어? 헬멧을 쓰면 교통사고가 나더라도 사망 위험이 크게 줄어 관건시각에 치명적인 위험을 덜어주던데 그래도 헬멧을 쓰는 게 번거롭다고?
1: 그렇긴 하네요. 전동자전거를 탈 때는 헬멧 쓰는 습관을 꼭 길들여야겠습니다. 작은 습관이 큰 위험을 덜어줄 수도 있으니 말이죠.
4: 전동자전거를 탈 때는 헬멧을 정확히 착용하셔야 합니다. 헬멧 하나가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줍니다.
1: 저는 장거리 달리기를 좋아합니다. 운동화를 신고 가볍게 달리면서 몸과 마음을 쉬웁니다.
2: 마음이 움직이는 대로 자전거 한 대면 언제든 떠날 수 있다는 것이 도로 자전거 타기의 매력이죠.
1: 주말마다 저는 산을 찾고 수림이나 공원 오솔길을 걷습니다. 걷기를 통해 다른 세상을 만나고 변한 자신을 만나기도 합니다.
2: 젊은이들만 암벽 등반을 좋아한다고 누가 그래요? 한 차례 한 차례 거듭되는 노력과 극한 도전, 특히 등정의 순간, 그동안 견지현 보람이 저를 매료시킵니다.
1: 밖에 나오면 햇살이 너무 좋습니다.
2: 길가의 풍경도 너무 아름답습니다.
1: 공기 또한 아주 신선하죠.
2: 자, 다들 밖으로 나와 바람의 자유를 느껴보세요.
0: 건강하게 삽시다. 여러분께 젊고 건강하게 장수할 수 있는 삶의 지혜와 건강 정보를 제공하는 코너입니다.

랩의 핵심 기능은 물리적 차단입니다. 이것은 음식이 공기 중의 미생물과 먼지와 접촉하는 것을 효과적으로 막고 수분 증발을 늦춰 음식의 유통기한을 연장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랩은 미생물의 성장을 완전히 억제할 수 없고 냉장 환경에서 좋은 내성 미생물의 느린 번식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랩을 씌우더라도 음식은 여전히 서서히 변질돼 특히 용료와 조리된 음식은 더 그럽니다. 따라서 랩 플러스 냉장고는 장기 보관이라는 잘못된 인식입니다. 랩의 역할은 단기 차단입니다. 랩을 사용한 후 익힌 음식은 24시간 내 먹는 것이 가장 좋고 먹기 전에 완전히 퇴폐하며 신선한 용류는 냉장 보관 시 이틀을 넘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전통적인 롤형 랩은 일회용 랩으로 반복적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으며 특히 생고기를 감쌌던 랩은 더 그럽니다. 전자레인지로 음식을 데울 때는 전자레인지 전용이라고 표시된 폴리에틸렌 랩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전자레인지 사용 가능이라고 표시된 폴리비닐에 된 글로라이드 랩은 짧은 시간에 저온 가열에만 적합합니다. 용기를 랩으로 덮은 후에는 반드시 여러 개 작은 구멍을 내어 증기가 빠져나가게 해야 하며 동시에 랩이 고온의 중류식품에 직접 닿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폴리염화 비닐 랩을 전자레인지로

가열하지 말아야 합니다. 네, 이상 오늘의 라디오 이 세상 이만 줄이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희 방송에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정금아이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 공감에서 인사드리는 리영실입니다. 2026년 여름 시즌 영화 박스 오피스가 현재까지 79억 원을 돌파하고 연간 박스 오피스는 236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올해 국가영화국과 상무부가 공동으로 영화 플러스 소비 종합 시범 사업을 시작했으며 16개 도시가 영화 플러스 소비 종합 시범 도시로 지정됐습니다. 현재 영화 플러스 관광, 영화 플러스 미식 등 새로운 업태가 도시 발전을 촉진하는 중요한 동력으로 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문화 공간 프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프로에서는 먼저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보도 문답 특집, 발전에 유리한 국제 환경을 함께 구축하고 글로벌 발전의 신성장 동력을 함께 육성하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문화 중국행 순서에서는 봉황 모양의 고 건물 굴라 디가산으로 여러분들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박물관 여행 순서에서는 연변 박물관을 소개해드리고 영화관 도서관 순서에서는 중화 독서부가 추천한 도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당 24 대회는 전 당과 전국 여러 민족 인민들이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 건설하는 새 노정과 두 번째 100년 분투 목표를 향해 진군하는 관건적인 시각에 열린 중요한 대회입니다.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 보도 100가지 문답에서는 20차 당대회 보고에서 제기한 새 리념과 새 전략, 새 논단을 긴밀히 둘러싸고 100여 개 문제를 통해 보고의 주요 내용과 핵심 요지를 체계적이고 전면적으로 해석했습니다.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 보도 100가지 문답에서 자세한 내용 보내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발전에 유리한 국제 환경을 함께 구축하고 글로벌 발전의 신성장 동력을 함께 육성하는 것을 어떻게 리해할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 시기 국제 경제 관계에서 보호주의가 성행하고 패권을 잡고 강권을 누리며 다른 나라를 강압하는 현상이 늘어나며 정책 조화가 날따라 어려워지고 글로벌 거버넌스가 엄중하게 결여된 준엄한 형세에 비추어 습근평 총서기는 20차 당대회 보고에서 발전에 유리한 국제 환경을 함께 구축하고 글로벌 발전의 신성장 동력을 함께 육성할 것이라고 정중하게 선언했습니다. 이 중요한 론술은 개방과 발전을 견지하는 우리나라의 일관적인 주장을 구현했고 식량 위기, 에너지 위기의 곤혹과 경기 침체의 위협에 직면한 세계 경제에 사람들을 격려하여 분발하게 하는 따스한 빗줄기를 선사했습니다. 개방은 진보를 가져오고 패션은 낙후를 초래합니다. 개방은 인류사회 발전의 대세입니다. 냉전이 종식된 이후 경제 글로벌화는 자원 배치의 효율을 크게 향상시켰고 인류사회의 생산력 발전을 크게 촉진했으며 이와 동시에 각국의 경제구조와 리익구도에 복잡한 영향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최근 연간 개별적인 나라에서 국가 안보를 명분으로 국제경제교류와 협력을 제멋대로 교란하고 일방주의, 서민주의, 보호주의의 역류를 일으켰으며 다른 나라의 산업과 실체에 대해 제멋대로 억압하고 탈동조화나 산업망, 공급망을 차단하거나 미국식의 폐쇄정책을 실시하여 정상적인 국제경제질서를 교란하고 개방형 세계경제 건설에 엄중한 위협을 조성했습니다. 습근평 총서기는 다음과 같이 지적한 바 있습니다. 경제의 글로벌화가 새로운 문제를 불러온 것은 확실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경제의 글로벌화를 죄다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경제의 글로벌화에 적응하고 경제의 글로벌화를 잘 인도해 경제 글로벌화에 따른 부정적인 영향을 해소함으로써 경제의 글로벌화가 모든 나라와 민족에게 더욱 많은 혜택을 주도록 해야 합니다. 인위적으로 각국의 자금, 기술, 제품, 산업, 인원의 흐름을 끊어 세계 경제라는 큰 바다를 다시 하나하나의 작은 호수와 시냇물로 만들려는 시도는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역사의 흐름에도 부합되지 않습니다. 20차 당대회 보고에서는 중국은 대외 개방의 기본 국책을 견지하고 호혜 상생의 개방 전략을 드팀없이 실행하며 중국의 새로운 발전에 따른 새로운 기회를 세계에 계속 제공해주고 개방형 세계 경제의 구축을 적극 추진해 세계 각국 인민에게 더 많은 혜택을 마련해 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40여 년 동안 중국은 개혁 개방에 의거하여 인류 역사상 보기 드문 발전 기적을 창조했으며 개방과 발전의 수혜자이자 또한 수호자이기도 합니다. 습근평 총서기가 거듭 강조한 바와 같이 중국의 개방의 대문은 닫히지 않을 것이고 갈수록 더 크게 열릴 것입니다. 최근 연례 개방과 발전의 외부 환경에 중대한 변화가 일어났고 중국에 대한 미국의 억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병 사태 등 불리한 요소들이 급증하고 있지만 중국의 개방과 발전의 의지는 시종 흔들리지 않았고 그 발걸음은 시종 멈추지 않았으며 자유무역 시험구에

시 경제정책의 국제조류를 촉진하고 보호주의를 반대하고 서로 장벽을 설치하거나 탈동조화나 산업망, 공급망을 차단하는 행위를 반대하며 일방적인 제재와 극한 압박을 반대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2008년 국제금융위기가 발생한 후 국제무역의 성장 속도는 장기적으로 세계 경제의 성장 속도보다 낮아 세계 경제의 회복과 성장에 지장을 주는 요소가 되었는데 그 배후에는 각국 정책의 자국 우선주의 경향이 심화되고 보호주의가 대두하며 일방주의가 성행하는 등 요인과 매우 큰 관계가 있습니다. 경제 글로벌화의 역사가 증명하다시피 무역과 투자의 자유화, 원활화가 잘될 때면 세계 경제도 순조롭게 성장합니다. 중국은 지금 경제 글로벌화의 강대한 추진력으로서 바야흐로 양자 간, 지역 간, 다자 간 분야의 무역과 투자의 자유화, 원활화를 추진하면서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자유무역구 네트워크를 적극 구축하고 있습니다. 2022년 1월 1일에 발효한 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은 현재 세계에서 인구가 가장 많고 경제 무역 규모가 가장 크며 발전 잠재력이 가장 큰 자유무역구를 형성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우리는 포괄적 및 진보적 환태평양 동반자 협정, 디지털 경제 동반자 협정 등에 가입할 것을 신청했습니다. 가장 풍자적인 것은 예전에 경제 글로벌화를 극력 추진하던 개별적인 선진국들이 지금은 자신의 패권을 수호하기 위해 일방주의, 보호주의의 방망이를 마구 휘두르고 일방 제재와 확대 관할을 남용하면서 글로벌 경제 질서를 교란해 경제 글로벌화의 가장 큰 위협과 장애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발전에 유리한 국제 환경을 함께 조성하고 글로벌 발전의 새로운 원동력을 함께 육성하려면 반드시 경제 글로벌화의 정확한 방향을 견지하는 동시에 반글로벌리즘의 여러 가지 정치 조작과 결연히 투쟁해야 합니다. 20차 당대회 보고에서는 중국은 글로벌 발전 협력에 의한 자원 투입을 확대하고 남북의 격차를 줄이는 데 주력하며 광범한 개발도상국이 발전을 가속화하도록 확고하게 지지하고 협조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중국은 장기간 광범한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무상원조 특혜 차관을 대량으로 제공해주고 기술적, 인력적, 지력적으로 크게 지원해주면서 광범한 개발도상국을 위해서 많은 경제와 사회발전 프로젝트와 민생개선 프로젝트를 건설해 주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병 사태가 발생한 후 우리나라는 신중국 창건 이후 최대 규모의 범세계적인 긴급 인도주의 행동을 발기하고 수많은 국가, 특히는 개발도상국에 물자 후원, 의료 지원, 백신 원조와 협력을 제공함으로써 G20 가운데서 개발도상국에 대한 채무 상환 유예 및 면제 규모가 가장 큰 나라로 됐습니다. 이는 책임을 다하는 대국으로서 중국의 세계적인 책임감을 충분히 구현했습니다.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보도 문답, 지금까지 발전에 유리한 국제 환경을 함께 구축하고 글로벌 발전의 신성장 동력을 함께 육성하는 것을 어떻게 리해할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보내드렸습니다.

0: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종목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종국식 현대화, 종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1: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총국 민족언어 프로그램센터 조선호 방송 문화공간 프로를 듣고 계십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중앙인민방송국 사이트나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문화뉴스 간추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2026 천리지행 전국미술대학 졸업작품전이 북경에서 막을 올렸습니다. 중국 청년예술가 탁월 육성 프로젝트의 핵심 프로그램으로 추진된 이번 전시회는 전국 주요 미술대학의 우수 졸업작품을 한자리에 모아 대학 교육과 예술 현장 그리고 대중을 하나로 잇는 종합적인 소통과 교류의 장을 마련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과학 고고학 및 문화유산 보호 국제학술대회가 일전에 북경에서 열렸습니다. 전문가들은 고고학이 오랫동안 인문학의 영역으로 분류되어 왔지만 최첨단 과학 고고학 연구는 이미 학문의 경계를 뛰어넘었으며 이에 따라 문과와 리과를 아우르는 융합형 인재 양성이야말로 학계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이자 미래를 향한 필연적인 선택이라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중국사회과학원이 주최한 이번 학술대회에는 10여 개 국가에서 온 300여 명의 고고학 전문가와 학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참가자들은 과학기술로 탐구하는 문명의 기원, 문화유산으로 모으는 인류의 마음이라는 주제를 둘러싸고 최근의 핵심 화두를 짚어보며 각자의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깊이 있는 논의를 이어나갔습니다. 전문가들은 고고학 연구자가 시대적인 흐름에 발맞춰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첨단 과학기술로 문명의 뿌리를 탐구하고 문화유산을 통해 지구촌의 공감대를 형성함으로써 국제 고고학 및 문화유산 보호의 수준을 다 함께 한 단계 끌어올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편 중국 역사연구원 등이 주관한 이번 학술대회는 초기 국가의 형성 기제와 다원적인 경로 탐구, 대중 고고학, 디지털화 능력 부여 및 문화유산의 지속 가능성 등 총 6개의 부분으로 나뉘어 진행됐습니다. 최근 연간 숏폼 드라마가 신흥산업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기술적인 발전과 산업적 확장의 휘부은 AI 웹툰 드라마가 새로운 핵심 성장 동력으로 립지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용의 동질화는 현재 AI 웹툰 드라마가 직면한 가장 두드러진 한계입니다. 성공 공식으로 검증된 이른바 흥행 코드만 기계적으로 복제하다 보니 정작 독창적인 기획이나 원작 콘텐츠 개발에는 소홀해진 탓입니다. 결과 소재의 중복이 심화되고 전반적인 창의성이 떨어지면서 작품만의 고유한 색깔을 찾기 어려워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I 웹툰 드라마 산업의 미래를 완전히 부정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습니다. 이미 관련 부문과 플랫폼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산업의 건강하고 질서 있는 발전을 위한 방향성을 제시하며 뒷받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창작자가 몰려드는 가운데서도 완성도와 메시지를 포기하지 않는 일부 우수한 작품들이 조금씩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습니다. 종합해보면 AI 웹툰 드라마가 명작으로 거듭나기 위해 잡아야 할 핵심 요소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연출과 화풍의 통일감을 높여 시각적인 완성도를 제고하는 것이며 둘째는 개연성 있는 전개와 립체적인 캐릭터, 진정성 있는 감정선을 갖춘 대본을 바탕으로 빠른 전개 속에서도 인문학적 온기와 가치관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더욱 긍정적인 점은 단순한 흥미 위주의 콘텐츠를 넘어 타 영역과의 융합을 적극적으로 시도하는 창작자들이 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사회적인 가치와 시장성을 동시에 잡은 숏폼 드라마와 지역 문화 관광의 결합을 들 수 있는데 이는 이미 실사 미니 드라마 분야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공 방정식에 AI 웹툰 드라마를 접목할 경우 기술적 우세를 활용해 전파력과 대중적인 확산 효과를 한층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AI의 요연한 연출력과 숏펍 플랫폼의 압도적인 접근성이 결합하면 제작 진입 장벽을 낮추는 동시에 문화적인 표현의 지평을 넓혀 AI 웹툰 드라마의 새로운 성장 발판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이상 문화뉴스였습니다.

0: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존칙입니다.
0: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네, 이어지는 문화 중국행 순서에서는 봉황 모양의 고 건물 군락인 리가산으로 여러분들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산서성 려량시 림현,

적구진 리가산촌은 봉황 모양의 고건물 군락을 갖고 있습니다. 리가산촌은 멀리서 보면 마치 황막한 곳으로 보이지만 가까이 다가가 보면 아늑한 움집이 세상과 동떨어진 무릉더원을 방불케 합니다. 봉황새 날개 같은 두 산언덕에 위치한 리신의 동네라고 해서 이름이 리가산촌입니다. 고를 사이 두고 봉황새 날개같이 펼쳐진 양쪽의 산둔덕과 봉황의 머리 부분에 동네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중 오른쪽 산둔덕에는 청나라 때 지은 건물이 완整하게 보존되어 있습니다. 크고 작은 뜰 100여 개가 있고 방의 숫자는 400여 칸에 달합니다. 리가산의 건물은 산세를 따라 지은 움집입니다. 산기슭에서 시작해 정상까지 이런 움집들이 산재해 립체 촌락을 형성합니다. 건물의 조벽과 문루, 처마와 창틀에는 벽돌 조각과 목각물이 화려하고 수직 방향의 흙이 물에 쉽게 무너지기 때문에 리가산에는 배수 시설이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뜰의 문은 대부분 왼쪽으로 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입구에서 수직으로 혹은 45도 각으로 비스듬히 안채가 보입니다. 뜰에는 감자나 무, 고구마를 저장해두는 우물 파기도 합니다. 그리고 좌청룡 500호의 풍수설에 따라 뜰의 왼쪽에는 방아를 두고 오른쪽에는 맷돌을 뒀습니다. 안채는 주인이 주거하고 별채는 사람이 살거나 혹은 쌀을 저장해두며 가축이나 땔감을 두는 건물도 있습니다. 안채와 별채는 안쪽에는 처마를 만들지 않고 오히려 외벽에 처마를 만들어 빗물로부터 벽체를 보호하는 것이 이 동네의 특징입니다. 안채와 별채에는 온돌을 쌓고 부엌도 만들어 겨울에는 불을 지펴 보온을 하고 밥도 짓습니다. 건물이 2층일 때는 옥상에 2층 움집에 베란다를 만듭니다. 8가지 건축 양식을 자랑하는 리가산의 고건물은 청나라 때 지은 건물이든 축조 시대를 알 수 없는 움집이든 모두 리가산 사람들의 혼이 깃든 건물로서 이곳의 자연과 어우러져 풍부한 풍토와 황하 문화를 자랑합니다. 신여원은 1911년에 지은 건물입니다. 뜰이 넓고 건물이 높게 지어져 있습니다. 반들반들한 청색의 벽돌을 쌓아 지은 이 건물은 수직으로 우물 판 다른 집과는 달리 경사를 이뤘습니다. 동제주원은 1866년의 건물입니다. 2층으로 된 건물에 리가산에서 가장 높고 가장 사치하게 장식한 문을 가졌습니다. 후지원은 동제주원에 비해 규모도 크고 특히 아담한 정자가 인기입니다. 봉황산의 왼쪽 기슭에도 건물이 있는데 모양이 오른쪽 기슭의 건물과 전혀 다릅니다. 일주항이라고 하는 이런 건물은 출입문 하나에 창문 하나를 가진 100% 움집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직도 사람이 주거하는 이런 건물은 원초적인 움집과 유사하고 돌이나 벽돌과 같은 오늘날의 건자재를 거의 찾아볼 수 없습니다. 현대 건자재를 사용하지 않아서인지 이런 움집은 겨울에는 따뜻하고 여름에는 서늘합니다. 리가산촌의 기슭에는 기린탄이라고 하는 비옥한 벌이 있습니다. 이 벌에는 피망과 산초, 대추가 자라나며 모양이 이쁜 황하석도 찾고 기이한 모양의 거대한 바위도 볼 수 있습니다. 문화 중국행 지금까지 봉황 모양의 고건물 군락인 리가산을 소개해드렸습니다.

0: 엄마, 창문을 왜 열어요? 밤새도록 창문을 닫고 있으면 방 안에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아서 숨 막히잖아. 그래서 창문을 열고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는 건가요? 그렇지. 그럼 엄마, 만약 우리 모두가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면 지구가 답답해하지 않을까요?
1: 그게...

지구를 너무 오래 숨막히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총국 민족언어 프로그램 센터 조선호 방송 문화공감 프로를 듣고 계십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중앙인민방송국 사이트나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0: 최근 근래 우리나라는 박물관 사업에서 세인이 주목하는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박물관이 많아지고 문화박람 관련 행사가 다채롭게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평균 25만 명당 한 개 박물관을 보유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주말이나 휴가에 박물관을 찾는 것 역시 우리의 일상으로 돼가고 있습니다. 박물관 여행 코너에서 국내의 박물관들을 자세히 소개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1: 네, 박물관 여행 오늘 이 시간에는 연변 박물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연변 박물관은 보존과 연구, 전시의 단일 모식을 넘어 서사, 체험, 전파의 새로운 발전 구도를 구축하며 문물 보관소에서 온기 있는 문화 서술자로 거듭났습니다. 이는 단순한 문물 전시를 넘어 관람객과 소통하고 공감을 이끌어내는 문화 공간으로의 전환을 의미합니다. 2024년 9월 3일 연변조선족 자치주 창립 72돌에 맞춰 박물관은 승격 개조를 마치고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 확고히 수립 연변 역사 문화 전시를 개막했습니다. 전시는 통사 전시를 주요 형식으로 중화 문명, 동쪽 변경의 서광, 산해관 넘고 두만강 건너 삶의 터전 공동건설, 피어린 전투로 함께 적에 맞서, 민속문화로 함께 이채 뿜어, 한마음 한뜻으로 당을 따라 휘황이어 등 다섯 개 부분으로 구성됐습니다. 문물 실물, 사진과 영상, 체험 등 형식을 종합적으로 활용해 시각, 청각, 촉각적으로 참신한 전시 관람 체험을 마련해 중화민족 공유의 정신적 터전을 볼 수 있고 감지할 수 있으며 다할 수 있게 했습니다. 디지털 전시 스크린은 관람객의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이 스크린에는 각양각색의 문물 영상이 스크린을 방식으로 전시되며 아이들이 문물 사진을 터치하면 문물 모형이 확대 회전하며 실감나게 전통 문화의 매력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박물관은 모든 전시장과 공공구역에 상호작용 체험구역을 설치해 퍼즐 맞추기, 변장 촬영, 디지털 헌화 등 몰입형 경험을 제공하며 관람에 그치지 않고 놀이나 학습, 터득을 융합한 다원화 공간으로 탈바꿈했습니다. 디지털 수단이 문물에 생명력을 불어넣었다면 붉은 넥타이 해설원들의 해설은 역사와 문화의 전승에 깊은 뜻과 온기를 더했습니다. 2026년 5.1절 연휴에도 어린 해설원들이 붉은 넥타이를 맨 채 전시장 곳곳에서 랑랑하고 앳된 목소리로 해설을 진행했습니다. 그들은 어린이의 시각과 통속적인 언어로 연변의 여러 민족이 서로 지켜주고 도와주며 단결분진한 이야기를 생동하게 들려주었으며 관객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문화의 빛발은 전시장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연변 박물관은 전시 방식을 확대해 전시장을 벗어나 더 큰 플랫폼으로 향하게 했습니다. 이른바 이동 박물관을 교정, 군영, 기업, 사회구역, 향촌에 설치해 변경의 문화유산, 고대 문물 정품 사진전, 혈은 연변 항일투쟁사, 영원한 기치, 중국 공산당 창건 백돌 연변 당사전 등 우수 전시를 기층에서 펼쳐 여러 민족 대중이 집 앞에서 문화를 접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동 전시는 볼 수 있고 체감할 수 있는 문화 자양을 제공했습니다. 교정에서 학생들은 전시판 앞에 둘러서서 오대징이 변경을 탐측하고 비석을 세우고

변강을 수호한 여웅사적을 새겨들으며 나라를 사랑하고 변강을 수호하는 마음을 키웠습니다. 지역사회 활동실에서 주민들은 한자리에 모여 앉아 전통 탁본 기술을 체험하면서 천년을 이어내려온 변강 역사와 문화의 맥을 뇌리에 새겼습니다. 이처럼 지역사회와 마을을 벗어나지 않고도 전시를 전람하고 역사를 배울 수 있게 한 현지 실정에 맞고 온기 있는 문화봉사는 널리 호평을 받았습니다. 한편 연변박물관은 전시 범위를 넓히고 문화 진출을 끊임없이 추진했습니다. 조선족 전통복장 전시, 전통공예 전시, 동만항일령군 홍색순회 전시 등 특색 전시를 전국 14개 성 자치구에 23개 박물관에 선보여 연변의 독특한 민속문화와 묵직한 변강 홍색문화가 전국으로 향하게 했습니다. 전시 도입면에서 연변 박물관은 대문을 활짝 열고 국내 여러 지역의 장점을 받아들였습니다. 전국 각지의 우수 문물, 박물관 자원을 도입해 다양한 문화가 변강에 모이고 연변에 양분을 가져다 주게 했습니다. 복건 복조에 조명에 빛나는 목조, 복건 금칠 목조 전시, 운남 홍하주에 산을 조각하는 민족 한의족 의료 문화전, 광서 남령에 광서의 정취, 쫑족의 운치, 광서 소수민족 의상 전시 등 일련의 지역 특색이 다분한 정품 전시를 잇따라 유치해 연변의 여러 민족 대중이 자치주 내에서 중화대지의 다양한 민족 풍모를 감상하고 중화문화 다원일체의 독특한 매력을 절실하게 느끼게 했습니다. 이로써 연변 박물관은 지역문화 대변인에서 중화문화 교류의 알선자로 그 역할을 승각시키고 있습니다. 연변 박물관은 문화창의 제품 개발에도 힘써 문화를 착용하고 지니고 일상화할 수 있게 하는 혁신을 시도했습니다. 연변 유래 문화창의 점포에서 조선족 전통 편집 기술 전승자가 친환경 옥수수 껍질을 원료로 만든 귀걸이, 목걸이, 브로치 등 공예품과 배추김치 모형 열쇠고리, 막걸리 장식품 등 흥미로운 제품을 선보여 관광객들의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문화창의 제품은 문화 전파의 경기병으로 부상했습니다. 이러한 혁신의 성과는 실제 사회적인 반향으로 구현됐습니다.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 확고히 수립, 연변 역사 문화 전시는 현재까지 연 150만 명에 가까운 관람객을 맞이했고 5,000회가 넘는 공익 해설을 제공했습니다. 전시장 접대량은 안정적으로 증가해 년 평균 30만 명에서 2025년에는 86만 명으로 급증했습니다. 연변의 문화관광 랜드마크라는 꼬리표에 대해 연변 박물관 부관장 허가강은 깊은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인기는 양날의 검과 같다며 우리는 시종 인기를 끌기 위한 분위기 조성 대신 인재 양성에 주력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또한 단기적인 인기를 장기적인 문화 보존량으로 축적해 모든 참관이 한 차례의 몰입식 문화 침윤과 깊이 있는 민족 단결 진보 교양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소개했습니다. 허가강 부관장은 향후 연변 박물관은 문물 보호와 동시에 문물 이면의 이야기를 깊이 발굴하고 문물 활성화 방식을 혁신하며 공공문화 봉사 수준을 향상시켜 관람과 청취, 감상, 놀이, 학습, 체득, 봉사 등 차원에서 전시 체험을 승격시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민족 단결, 문화 전승, 홍색 인재 육성의 바탕색이 더 짙어지고 영향이 더 심원해지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상 박물관 여행이었습니다.

0: 나는 한 방울의 물입니다.
1: 나도 한 방울의 물입니다.
0: 나는 맑은 시냇가에서 왔습니다.
1: 나는 깨끗한 저수지에서 왔습니다.
0: 꽃밭에서 나는 꽃들의 아름다움을 책임집니다.
1: 수도꼭지를 제대로 닫지 않아 나는 하수도로 향합니다.
0: 나는 강과 하천에 흘러들어 농토를 관계합니다.
1: 먹물처럼 검게 오염된 나는 악취를 풍깁니다.
0: 물 자원을 아껴 물 한 방울의 가치를 발휘합시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총국 민족언어 프로그램 센터 조선호 방송 문화공감 프로를 듣고 계십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중앙인민방송국 사이트나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의 영화관 도서관 코너에서는 중화독서부가 추천한 도서 몇 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작품은 풀끝의 어머니. 이는 시인 여수화가 5년에 걸쳐 집필한 최신 수필집으로 그의 시에서 묻어나는 자유분방함과 거침없는 필치와는 달리 섬세하고 촘촘한 필치를 보여주며 낭만과 슬픔을 넘어 냉철한 성찰도 함께 담고 있습니다. 책에 실린 6편의 글은 자기 성찰, 아픔에 대한 감지,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 등 주제를 둘러싸고 병환 속에서 느꼈던 신체적인 경험과 감정에 따라 발산되는 자기 반성을 되돌아봅니다. 어머니에 관한 기억의 파편과 나와 어머니의 관계를 이야기하며 계절이 바뀌는 고향의 생활 풍경을 회역하고 정서적 경험과 그로 인해 짊어진 고통을 정면으로 마주합니다. 저자가 자신의 어두운 면을 파헤치는 용기와 삶의 불완벽함을 받아들이는 태도가 글쓰기 속에서 자연스럽고도 평온하게 드러납니다. 이는 자신과 화해하고 당당하게 함께하는 힘입니다. 인동집, 이 산문집은 저명한 작가 왕양문이 창작한 것으로 저자가 2001년부터 2025년 사이에 창작한 수필과 산문 중에서 엄선한 작품들입니다. 총 90여 편의 글이 4개 장으로 나뉘어 있으며 사회와 생활에 대한 관찰, 독서와 창작에 대한 성찰, 지난 날의 추억, 고향과 가족에 대한 회역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산문을 통해 작자의 인생 궤적과 창작 심경을 료해할 수 있으며 그의 감정세계와 사상세계도 엿볼 수 있습니다. 또한 산문은 무엇보다도 작가의 문장력, 견문의 폭, 사상의 통찰력을 가장 잘 드러내는 바 그런 면에서 독자들은 이 책을 읽으면서 작품 곳곳에서 놀라운 감동을 얻게 됩니다. 나의 스승 고빈. 북경 외국어대학 교수 리설도가 쓴 이 책은 제자이자 동료 그리고 절친한 보세의 독특한 시각으로 저명한 한학자 고빈의 학문적인 로정과 정신적 풍모를 입체적으로 복원하고 있습니다. 인물사적, 학술적 대담, 연구노트 등 다양한 코너를 통해 그의 학술적인 궤적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그의 한학 연구 리념, 문학사관, 번역성과 및 철학사상을 깊이 있게 해설하며 평생을 중국과 서방의 다문화적인 대화에 기여한 그의 집념과 탐구를 생동하게 보여줍니다. 이 작품은 개인 회고록의 한계를 넘어 한학을 기반으로 현대 문화의 의제를 조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진지한 학자에 대한 기록일 뿐만 아니라 가치가 풍부한 사상적인 기록이며 나아가 중국 문화에 대한 깊은 인지와 진심 어린 애정을 진실하게 보여줍니다. 아버지와 그의 첫 동료, 명하 출신의 소수민족 작가 마금련은 근년에 왕성한 창작 상태를 이어오며 잇따라 여러 작품을 발표하여 많은 문학상을 수상하는 등 인정을 받아왔습니다. 아버지와 그의 첫 동료는 그의 최신 소설집으로 귀주 교육 출판사가 출시한 도착자 계열 도서에 편입됐습니다. 이 작품에는 8편의 소설이 실려 있으며 문체는 소박하고 섬세하면서도 진한 서북 지방 색채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의 배경은 1960년대부터 현재까지이며 공간은 도시와 시골을 아우르며 등장 인물들도 부동한 신분과 처지에 머물러 있습니다. 아버지 세대, 동창생, 두 세대, 과거의 감정과 인터넷 시대의 삶에 이르기까지 작가의 구상과 전개 속에서 이야기가 흥미진진하게 펼쳐집니다. 하나의 기쁨이 세계의 슬픔을 이기다
이는 북경사범대학 교수이며 아동문학작가인 장궁령이 쓴 책으로 한 아버지가 자녀에게 전하는 진과 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아직 젖먹이었던 아이에 대한 애틋함에서 아이가 걸음마를 익힐 때의 기쁨, 등교하던 첫날 아이와 나는 대화, 축구 경기에 후보로 나선 아이의 불쾌함을 달래주던 일, 아이가 입대하던 날의 영광에서 선생님과 친구들 사이의 갈등까지. 작가는 소소한 일상을 통해 생활 속에서 동년의 진정성과 삶의 아름다움을 발굴합니다. 이 작품은 빙심, 풍작의 일에 오사 아동 산문의 생활화 제재의 전통을 전승하면서도 이를 뛰어넘어 동심에 덧씌워졌던 리상화된 상상이 바래지고 글 속에서 삶의 결함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유머스러운 표현을 통해 동심의 본연적이고도 완벽하지 않은 진실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어린 시절에 대한 세심한 관찰과 아버지의 사랑에서 비롯된 리해를 통해 저자는 산문의 아동 중심 입장을 확립했습니다. 이러한 생활 맛이 느껴지는 글들은 어린 독자들에게 인생의 진리를 일깨워줍니다. 이상 영화관 도서관이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 공간 프로 마치겠습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프로 편성과 진행의 리영실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0: 대신 왕이야 허이에는 아치 흐르군 타나를 부른 기리하게 울게 너 벗고가 다딘 거란 듯해 범한 허이에는 혹디 우째 너에게 흘러바하르지 알지 담흐가 아시아치 브라디에 좋아하겠 아다발 옛날 성룡 나라다 활장 허지스텐
1: 하일 두기 자치는
0: 대라 청태호 뉴진 뉴다 나르도 이때 옷 바르흐나스 몰알 웃라발든 총이호 예쇼 슈아왈롱앗 보치리 얍들이 부른 성사 그이게나 디베 어떤 것들 말하되 아벅다야친 슈세이 정상 미니인 디랏 부흥이 해주자 올텐 이기네발 여우구이 활게 와롱궁돌 헤르만 흑 황후 구이프이날 하역스니 못와 허일 타이스르라 내동아 함가시 왕스니 못와이날 타 허일 기스니 은하르 태발와 은가진 장준 질기 저걸로 매로 호달뜬 암없이 저걸로라 정샹 아힌 젤레가르발원 젤드 돌게 영구이기 트림직 불릇가리 울게리인 와시리기 울겐 질라 딜레게 발원

0: 애틀카간 리타이 국민이나 리타이 화대 볼볼다 그레글리에도 사흥나 디미오들로 외가라 통적인 가질 아쟁게스등 야베리 인쇄와 백단 구글칠 희로이소다 웃라볼든 중이호 니긴 주의들 오지리 사난더비 흔하로가 오지리 좀디게 쉐왕롱 발올 지난왕 쉐징량 아이는 흐벌그너 은허일이 미리 옛 유엠이 돼 하야군 내리신 우연 어르긴 쇠 독특든 돌단 고흡
1: 니근다
0: 낙든 홍은단 도록든 그래 옛 유엠이 현나리기 그렇지 어머니의 그즉 흥수기 돌지에 대 그즉 딸도 그지 남무린 장인 올 낙든 돌든 이히나 그지 으르뜸 사들리기 소록든 인 돌란 땜 돌아내 가지라 으르허 것이 후르근대 초기야 빠소 뜨거도 시오 인 후천 쇠왕룡인 으측 흥근 우가 방부치 비 털럭 무디지
1: 배가
0: 한상 걸어버 후르근 수위대 돌라란 새로우들이 우지지 배가 허유 후딘 바이리 우측을 야말라 그래 우틀라벌든 그렇게 깨성산 유허러 바이리지 쉐왕룽이 우진우진
1: 군의 세훈자로 장준이가
0: 바르베흐든
1: 돌다란
0: 어다발올 이긴 유엠의들 이긴 유엠의 바초 이허다 바이프테 허일 세훈 응으르듬 등넉든 허일자로기
1: 발발
0: 하루우시긴 하갈 착한 등등 물어볼 결정결침이 너희
1: төсмөдва
0: ахандгу нар баян сартва хүмүүс бүүнөрөн
1: чоглаа
0: чүн и хөнгөн ор тарс хүрийгийн том
1: болвол
0: юх хэрм болман ор чинэ мах нуур чинэ тарс гээлтгээгээр юх хэрм бол